제가 이 평생이 목회를 하고 제 고향은 또 바로 여기 대소면 송동이 제 고향이에요. 포항에서 안수를 받고 포항서 목회하고 포항서 작년 연말에 은퇴하고 내가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분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대단하시냐. 저는 신학 들어가기 전부터 이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은 있었어요. 저는 대성면 송동이 제 고향인데 저희 집은 논도 많고 밭도 정말 큰 밭이 있고 잘 살았어요. 6.25 이후에 전부 다 어려울 때 저희 집은 잘 먹고 잘 입고 살 정도로 괜찮은 집이었어요. 대성면 송동교회가 제 고향교회인데 그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교인이 한 3, 40명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목회자의 삶은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 대한 소망, 목회자에 대한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늘 기도 제목이 장로님 돼서, 시골 교회 장로님 돼서 주의 종 잘 섬기고 교인들 잘 섬기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멋있는 사업가가 될 거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선생 사명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들으면 펄쩍 뛰면서 그런 말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펄쩍 뛰면서 주의 종 목사 되는 건 생각지도 상상지도 못해봤어. 그래서 나는 손사래를 치면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 같았지만 싫었어요. 그게 계속 그런 말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주의 종자만 나오면 나는 기도를 중단했어요. 하나님, 조금 전에 드리다가 기도에 주의 종, 그 종은 목사 되는 종이 아니고 장로 되는 종인 줄 하나님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실수가 돼서 자꾸 종자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제 제가 실수로 종자가 나오면 하나님 그거는 장로 되는 종인 줄 아시고 목사 되는 종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이제 취직을 해서 포항지역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니다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고민과 걱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새벽 1시, 2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다가 제가 직장 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내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 이게 불면증이야. 그리고 불면증만 아니야.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이게 뭔가 공황장애 같은 건지도 몰라.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새벽 2시가 넘어서 교회 강대상 앞에 이래도 못 자고 저래도 못 잘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다가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강대상 앞에, 그때 교회가 마룻바닥인데 엎드렸어. 아무도 없는 겨울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 목사로 택하셨으면 제가 주의 종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제가 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빛이 내 가슴을 심령을 향해서 비치면서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이제까지 경험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넘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평화 평화로다 춤을 덩실덩실 이 젊은 스무 살 먹은 청년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주의 종 목사로 나를 부르시구나. 그리고 내가 출근하고 이제 왔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신학교 시험 치는 날 내 친구하고 포항서 내 친구가 따라가 줘서 대구서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이 친구는 10시쯤 넘으니까 코를 덜덜 골면서 자더라고. 근데 저는 아직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내일이 시험 치는 날인데 합격하면 주의 종의 길로 본격적으로 걸어가야 되고 춤을 떨어지면 내가 할 길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또 마음속에 삭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번민, 걱정 이게 뭐냐면은 내일 시험 치는데 떨어지기를 바랬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 정말 합격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 나는 떨어지면 할렐루야고 내 갈 길 장로가 돼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전에 받았던 그 확신을 이제 망가버리고 주의 종 목사 되는 건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기를 바라다가 잠이 안 오니까 내 친구는 옆에서 코를 덜덜 골고 잔데 나는 새벽 1시, 2시, 2시 37분 내가 있는 방 안에 불은 빨간 불 여관방에 하나 불이 켜져 있고 내 친구는 코를 덜덜 골면서 자고 나는 2시 37분 그때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야. 딱 시계를 보고 딱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뜨고 이래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있는 방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가 가득 차게 되면서 그리고 내 몸이 갑자기 내가 그건 이제 첫 경험이야. 정말 내 몸이 말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의해서 딱 석고처럼 굳어져 버린 거야. 눈만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눈을 떠 있는데 온몸은 움직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면서 그리고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 음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왜? 내 영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제가 우리 예수님도 직접 내가 생시해서 눈을 감고 이래 내 방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1부 예배 마치고 딱 이래 가슴에 손 얹고 딱 눈을 감고 이래 있는데 발쪽에 인기척이 나는데 그리고 갑자기 내 몸이 석고처럼 또 굳어졌어. 그건 누구신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한대 영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한참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 만날 때도 내 몸이 석고처럼 딱 굳어지는 걸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하고는 절대 몸이 굳어지고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 말씀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아버지 잘못해서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손에 안 만져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오고 하나님이 내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거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야. 여러분 성경 보셔,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는 민수기 11장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는 담대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지 몰라. 정말 왜 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보니까 힘들어 어려워 소고기도 없어 고기도 없어.

없어. 부처도 참배도 없어. 죽음을 잊는 거는 바로 맞나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이것만 먹고 사느냐? 모세가 저녁 때 나가서 백성들을 살펴보는데 이 천막에서도 원망, 저 천막에서도 원망, 전부 다 원망, 불평이야.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먹일 의무와 기를 의무와 양육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0인 장로를 세워서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내일 이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 고기 주겠다는 거야. 모세가 귀를 쫑긋하고 세워 듣는데 하루 이틀 밭에 열흘 보름이 아니야, 한 달간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주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이 믿음 그렇게 좋던 모세도, 너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보행자 60만, 2,300만 이 인구가 우리가 몰고 가고 있는 소를 다 잡아도 정말 그 일이 가능합니까? 노, 안 된다. 우리가 몰고 가고 있는 양을 다 잡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저쪽 바다를 내다보면서 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딱 끄집어내도 2,300만 되는 이 인구를 한 달간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줄 수 있다? 노, 불가능입니다. 모세, 이 믿음 좋던 모세도 노,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야. 굴튼 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짐이여 내 두 규빗, 그 1m야. 정말 사방 하루길 40km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을 한 달간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준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제안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정말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목수로서 한 말이고 베드로가 한 말은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업으로서,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자란 사람인데 저번 저 순 엉터리 말한다 이러면 순종을 하네. 그런데 예수,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갈릴리 호수에, 그래서 유명한 주석학자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면 여기 있는 고기를 저쪽으로 피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베드로 여기 그물 내리면 저쪽으로, 저쪽에 내리면 저쪽으로, 정말 어디 안 내려봤겠어요? 다 피하게, 고기를 피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갈릴리 호수에 씨알 좋은 고기들을 끌어모아서 잡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력이 늘고 돈 버는 기술이 늘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내가 번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생명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동산 부동산 정말 내게 아니야. 우리 주님 거야. 우리 주님 거. 철저하게 여기에 적응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아버지 앞에 늘 아버지만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내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옥합 깨트려. 옥합 깨트려 이러면 제가 얼마요 물으면 정확히 금액을 이야기해 줘요. 7천만 원. 부흥이 하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내게 주의 영이 다가오셔. 사랑하는 종아 옥합 깨트려. 얼마요? 6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다가와. 1억. 5천만 원. 마지막은 2년 전 제 아내가 전국 사모회 회장 바로 하기 바로 전 5월달 내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내 사무실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랑하는 종아 옥합을 깨트려. 그 내가 얼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래.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늘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라 그랬으니까 부흥회를 내가 많이 다녔으니까 정말 뭐 전부 다 거의 다 바쳐버렸어. 없어. 그 내가 한 이틀 3일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야 전부 다 했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고 해서 한 이틀 3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냥 이야기하면 안 들을 것 같고 이래서 여보! 이러니까 우리 집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옥합 깨트리랍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놀라가지고 1,700만 원 적금 들어가지고 타는 날 정말 1,300만 원 적금 들어가지고 타는 그 일자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당신 마음을 감동해서 그 3천만 원까지 바치라고 하냐고. 그래 바치겠다 그래. 그 우리 집사람이 1,000만 원 먼저 드려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금요일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정말 하나님이 꿈에 이번 주에 2천만 원 다 바치라는 거야. 내가 집사람 보고 여보 하나님이 2천만 원 다 바치랍니다. 라니까 이번 주에 바치랍니다. 라니까 뭐 작정해서 드리면 돼. 아닙니다. 이번 주에 다 바치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타서 2천만 원 다 바쳤어요. 여러분 놀란 거는 2천만 원 딱 다 드리고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종아 네 노년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놓고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그 저희 아내가 전국 사모회 회장이 됐어. 정말 작년 연말에 은퇴를 하고 매주 서울의 큰 교회 한 번은 저 파주 세교로 금남교회 갔는데 주성민 목사라고 사모하고 나하고 같이 오라는 거야. 자꾸 오라는 거야. 아니 혼자 간다. 아니요 같이 오래. 가니까 제 양복 제 아내 양장 몇백만 원짜리를 맞춰주고 사례도 몇백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어디 또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 가는데 그것도 사례를 또 몇백만 원 주고 이게 농담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말에 책임지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충성하면 여러분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유장로님은 나는 120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옛날 제하고 노예 임원하고 그럴 때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 주사람은 친정아버지 같은 느낌이 든다. 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을 귀중하게 해야 돼. 말씀. 아멘. 크게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그래요. 구약.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이거 테스터먼트란 말은 계약, 약속이라는 뜻이야. 옛날 우리 엄마, 우리 동네 어머니들 얼마나 거짓말 잘했는지 몰라. 내가 어릴 때 정말 백고무신, 깜둥고무신 신고 달리면은 잘 벗겨져. 비가 온 날에 이게 잘 벗겨져. 여러분 젊은 사람 모르는데 우리는 저도 72인데 그때는 그러면은 이게 백고무신, 깜둥고무신은 물만 묻으면 잘 벗겨졌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운동화 좀 사줘. 그리고 엄마가 사준대. 오천장에 가시는데 사오라고 그렇게 사정 사정한.

하면 우리 엄마 사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장 보고 이제 우리 동네 우리 어머니들 다 같이 갔다가 이제 오시는데 저쪽에 이제 시장 갔다가 같이 거기다 와. 오면 엄마 오니까 막 엄마 치마복을 잡고 엄마 운동화 사와서 이러면 우리 엄마는 이 다리 하나 이거는 집에 가서 보자 이래요. 그 나는 궁금해서 엄마 사왔나 이러면 집에 가서 보자. 끝까지 계속 집에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가 다리 딱 내리는데 우리 엄마가 국화빵 하나 내 국화빵 사가지고 온 거 내주고 그다음에 사과 내주면서 그 안에 다리 안에 운동화 없어. 너무 실망이 됐어. 엄마 참 운동화는 이러니까 야야 오늘 5천장의 운동화 장사 죽었다. 죽었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이 5천장의 운동화 장사 장날 운동화 장사 죽었는데 뭐 희망이 뭐 있겠어. 그 다음에 연일장 갔다 오시는데 우리 엄마는 그 날을 담대 사오겠다는 거 담대. 그래놓고는 뭐라 그러냐. 야야 오늘 연일장 운동화 장사는 문 닫고 어디 가버렸더라. 장날 문 닫고 갈 일이 뭐 있겠. 나는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 이게 우리 엄마만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어머니 또래들 다 거짓말한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 나는 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큰딸이 시집가가 아들 저 구미 사는데 아들 3명 그 다음에는 저 둘째 딸은 시집가 아직 애를 못 낳았어. 그 다음 막내 이놈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얘가 훈련식인데 손자들도 나보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하는데 아, 요놈 7살 딱 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해놓고는 할아버지 근데 왜 그래야 돼요? 묻는 거야. 아, 할아버지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아. 그래 아리나 할아버지 보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해봐 이러니까 싫어. 아, 이놈이 이러는 거야. 아,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야 아리나 너 임마 내가 구두도 사주고 너 옷도 사주고 참 매주마다 네 5만 원, 10만 원씩 줬는데 너 안 할 거야? 안 할까? 싫어 안 해 이러는 거야. 아 내가 할아버지가 불타고 나가지고 너 그러면은 너 할아버지 옷도 안 사주고 운동화도 신발도 안 사줘 이러니까 이놈이 내보고 할아버지 협박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 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리나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 울고 싶어. 너 할아버지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요 다시 해봐라. 싫어? 이러길래 내가 전화 바꿔라 그랬어. 요 7살 먹은 놈이 내가 딱 끊어놓으니까 저 아빠하고 엄마가 옆에서 야 할아버지 엄청나게 화난 모이다. 너 왜 그랬니? 이러니까 야가 정신을 차리고 그 이튿날 만났는데 나를 만나자 뛰어와서는 할아버지 이제까지는 두 번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네 번 이상 하는 거야. 할아버지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해요. 뽀뽀해주고. 야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건 내가 지하고 이제 영상통화하면 할아버지는 이제 더 심하게 아리나 할아버지가 우리 아린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해요. 이러면은 지도 또 따라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나이가 먹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아버지 나 너무 많이 사랑해요. 나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한 5년 전에 평생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아픈 거야. 그래 포항세명 기독병원 가니까 심각하게 그러다가 여긴 안 된다고 서울 아산병원에 내가 갔어요. 갔는데 한 달간 정밀 검사를 하고 온몸에 뭔가 이상해. 그래서 췌장 온몸에 전문가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둘러서가지고 자기들이 회의하는 걸 내가 봤어. 이걸 수술을 하려면 여기 딱 수술을 딱 배를 갈랐을 때 이쪽에서 같이 손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혹시 이게 암일지 모르니까 조직검사를 해보자. 정말 그러고서 다시 조직검사를 했는데 아 이게 전부 다 암이야.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아 진짜야. 서울 아산병원에서 내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0: 하면 내가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생명 연장시켜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이건 내 아버지 앞에 내 진심이고 양심, 내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없고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천국 사모했는데 이제 내 모든 수고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게 됐다. 왜 그렇게 기쁜지, 왜 그렇게 즐겁고 기다려지는지, 내가 울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계속 슬프고 뭐 죽음이 두렵고 이런 게 없고 너무너무 아버지 앞에 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감사의 기도만 드렸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다가 우리 김삼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결과 나오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 내 몸에는 모든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주일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공병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택전교회를 섬기시는 조은길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안녕하세요.
1: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2: 네, 안녕하세요. 포항 택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은길 목사입니다.
1: 섬기시는 택전교회, 교회와 성도님들 소개 한번 들려주시죠.
2: 네, 먼저 포항 택전교회는 남구 연희읍 택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연희에 있군요.
2: 네, 택전리를 들어서면 이제 작지만 복잡한 택사리, 택전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그 택전 사거리를 지나면 이런 곳에 교회가 있나 싶은 곳에 엄마의 품 같은 택전 교회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1: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분위기의 동네가 포항에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2: 네, 맞습니다. 그 교회 앞에 회화나무 숲이 있어서 회화나무 가지가 드리워진 그 길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길입니다.
1: 회화나무요?
2: 네.
1: 오, 나무가 그런 나무도 있습니까?
2: 네, 저도 저희 교회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1: 택전교회와 그 동네 분위기가 정말 회화적이더라고요, 목사님.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교회를 와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 엄마 품 같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저희 교회 한동대생들이 한 30명쯤 되는데
1: 오, 많이 나오네요.
2: 예, 한동대에서부터 차를 타고 출발하면 저희 교회 오는 길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길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산업도로를 타고 쭉 오다가 형산강 전망대를 끼고 돌아가지고 갑자기 시골길로 딱 들어서면 학생들, 저희 교회 처음 온 학생들 막 긴장해요.
1: 왜요?
2: 네, 그리고 막 농로 같은 데를 막 달려서 들어가니까요. 어디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런데 다 와가지고 갑자기 멋진 길과 교회가 딱 나타나는 걸 보면 학생들이 뒤에서 이제 우와 하는 소리가 저절로 들려 나오는 거예요.

0: 많이 들어봤습니다.
1: 택정 교회는 일명 반전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0: 아, 네, 맞아.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교회였습니다. 60대 이상. 그런데 60대 중에서도 60 중반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1: 전형적인 농촌교회.
0: 네, 맞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곧 소멸될 교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설립한 지 이제 41주년이 됐는데 네. 41년 전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한 180명까지도 부흥했던 교회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는 이제 연세가 다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 한 30분도 안 되는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30명의 어른들이 어른들도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는 더 부흥을 했고요.
1: 예.
0: 학생들, 대학생들이 30명 정도 나오면서 이제 연령대가 극한으로 치닫는 교회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1: 연령 분포도 반전에 성공했네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지금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와. 좋은 상태인데요. 학생들은 왔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하고 지금 그렇게 서로 세대를 뛰어넘어서 잘 어울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1: 목사님 성함이 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접하다 보니까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언젠가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길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한자로는 은혜은혜 길할 길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제 한글 이름이죠. 좋은 길 가라고 좋은 길로 그러니까요. 이제 지어주셨고요.
1: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포항은 어떤 곳인가요?
0: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내린 답이 제게는 성경에서 애굽 같은 땅이 바로 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포항에 사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희 아이들이 포항에서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는 포항 땅에 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은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그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넘어가는 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게 맞나 고민이 아마 많이 됐을 겁니다.
1: 그런 생각 들었겠죠.
0: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었을 건데 그 사명을 가지고 14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포항 땅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넘어가다가 고민했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이 한동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가 고민하게 되는 야곱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었고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애굽 같은 포항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 포항은 내게 애굽 같은 땅이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1: 일단 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네.
1: 다양한 의미가 있는 땅이라고
0: 네, 네, 맞습니다.
1: 성경에서 애굽을 네.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목사님에게 있어서 포항은 어떻게 보면 좀 애증의 땅?
0: 뭐 애증까지는 아니고요.
1: 다양한 의미가 목사님에게 네,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풀어가면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의 목회의 궤적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목회 여정을 인도하셨나요?
0: 저는 원래는 합동측 목사이고요.
1: 예.
0: 또 합동측 총회 선교부 그러니까 이제 GMS 파송으로 라오스에서 1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 라오스요?
0: 네. 그 2018년에 라오스에서 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댐을 우리나라 SK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던 댐인데 이게 시공을 거의 다 앞두고 이제 7월과 8월 내내 매일마다 내리던 비 때문에 결국에는 100년간 내리지 않던 강수량 그 정도의 강수량으로 댐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댐이 무너졌던 그곳이 이제 제가 사역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몸은 힘든데

너무 참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24년에 안식년을 한국으로 나왔는데 저희 아들, 딸이 다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으로 왔고요. 그랬는데 이 포항 택전교회에서 담임

0: 2주만 설교하기로 하고 갔는데 계속해서 설교를 요청하셔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청빙 이제 마지막 과정에 보면 후보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왜 설교를 하러 안 오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하고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교회에서 제게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1: 정식으로.
0: 이렇게, 예, 저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예. 하게 되었고요.
1: 하지만 목사님은 네. 라오스 선교사로 지금 예. 일하다가 오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장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였는데 이제 안식년 중에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장벽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합동측 목사인데 포항택정교회는 통합측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 통합 측으로 넘어와야 되는 장벽이 또 있어요.
1: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0: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1: 사실 합동 교단이나 또 통합 교단은 역사적인 네. 전통과 뿌리가 서로 존중하면서도 또 대립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0: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1년 청목 과정을 다 끝내고 시험까지 봤는데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통합 측에서도 합동 측과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그전 전혀 몰랐습니다.
1: 라오스에 계신 그 선교지 분들은 어떻게 하죠?
0: 네, 그래서 포항택정교회가 저에게 청빙 제안을 한 게 4월 달이에요. 오. 4월 달인데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5월 두째 주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런데 기드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 지금 일단 거절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그때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거절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만 거절하신 건지 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8월쯤 돼서 하나님이 저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목회자로서의 사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저에게 주셨던 사명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니면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그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런 말씀들이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24장 말씀으로 이제 저에게 사명을 바꿔주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사명을 바꾸셨구나. 그게 이제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아, 이제 사명을 바꾸셨으니 그러면 이제 선교사로서의 직을 사임하고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11월쯤 돼서 첫째 주에 하나님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46장의 말씀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해서 이제 사역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라오스로 가서 이제 제 사역지를 정리하면서 많은 그 아직 사역 언어 훈련을 하고 있으면서 사역지를 아직 못 정하신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미리 사전에 접촉을 통해서 제 사역지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제가 사역했던 곳이 사실 외진 곳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안 가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저희만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대부분 거절하셨고 저희가 이렇게 가면 저희 파송교회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다가 다른 선교사님들이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가 다시 선교사 후보생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신 다음에 언어 훈련 2년이 끝나길 기다려서 다시 여기에 들어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지를 정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파송교회에다가는 그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어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보다는 나이가

0: 좀더 있으신 부분인데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 이야기를 그때 들으신 거예요. 오. 저희가 사전 접촉한 분이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4월 달에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아직 언어훈련도 안 끝난. 그런데 저희들의 인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한번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뒤부터 계속 같이 기도했고요. 이제 그분들이 올해 4월 달에 언어훈련이 끝나셨어요. 끝났고 그분들이 결국 그 기도 끝에 저희가 하던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제가 청빙 제안을 받고 5월 달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선교사님을 못 만나는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이제 그 선교지는 계속 텅텅 비어 있어야만 되는 건데 저도 기다리고 저희 포항택정교회도 기다린 끝에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선교지가 비지도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참 감사한 일이네요.
0: 네.
1: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0: 선교지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훈련이 선교지에서 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선교지에서도 보면 여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후원자들 모으고 기획안 작성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좀 그것과는 다른 결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언어 훈련을 마치고 제가 제 사역지가 아따뿌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아따뿌라고 하는 곳에 내려갈 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곧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 눈에 가장 크게 보였던 말씀은 보라였어요. 아 그때 제가 제 역할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역할은 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도 보는 데에 초점을 좀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낯선 지역에 내려가면 보통 열정적으로 막 이웃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사람을 그렇죠. 만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별로 안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지? 하고 보고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랬던 그 경험들이 지금 저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제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그런 이유 같습니다.
1: 네. 네. 아마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어라고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택전교회를 섬기시는 좋은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택전교회 조은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1: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초등학교 이럴 때 보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너는 자라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을 많이 물으셨던
0: 많이
1: 것 같아요.
0: 많이 물어보시죠. 네,
1: 저의 나이 때는 대통령이 될래요?
0: 아니면 과학자가 될래요?
1: 과학자가 될래요? 아니면 장군이 될래요? 이랬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대답들이 너무 이루기 어려운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랬을 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목사님이었고 아 나도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저를 좀 작은 목사로 많이 불렀던 것 같고 또 사춘기 때 보면 좀 이렇게 어긋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0: 많죠.
1: 네, 그런 어긋나는 친구들도 작은 목사로 불리는 제 앞에서는 이제 조심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새롭네요. 그 어린 나이에 본인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는 정답을 그때 벌써 이야기를 하셨네요.
1: 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신 경험은 언제 있으셨나요?
1: 네. 그런 순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제 아내랑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할 때
0: 청년 시절에
1: 그렇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가 1년 1개월을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저도 젊을 때 뭐 그 전에도 다른 이제 여학생들과 사귀어 보기도 하고 막 그랬겠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 아내랑 연애할 때는 이제 제가 좀 더 사랑이라는 감정을 비로소 조금 이해하고 눈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감정이 막 같이 이제 복받쳐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와 교제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 떴을 때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2002년이 되겠네요. 2002년에 어느 날 온누리교회의 화요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찬양 부르고 너무 좋았는데 그날 설교자가 누구였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 애석하게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자.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당시에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오버랩되면서 아,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던 방황하던 때에 제 아내를 만나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 사랑 가운데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날 기도하는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슴 북받쳐 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고 불은 다 꺼져 있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과 차원은 우리의 생각이나 예상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인생 여정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이 많잖아요. 또 네. 지금도 그 길을 네. 걷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죠.
1: 네. 2016년에 제가 선교지에서 축구 사역을 했거든요. 예. 축구팀 사역을 했는데 라오스에서 축구 사역을 하면서 AFC C급 지도자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서 이제

0: 때그 축구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 라오스 청소년 국가대표도 두 명이나 나오고요. 한 명은 골키퍼, 한 명은 미드필더 해서 아따뿌라고 하는 시골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코치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축구팀을 운영하면서 전국대회에 다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학생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실 라오스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해서 겉으로 선교를 드러내놓고 할수 없는 보안 지역인데 이 친구들은 라오스 안에서 그 시골에서만 자란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보안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끼리만 모였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던 건데 그걸 이제 시합전에 모두가 지켜보는데 그 앞에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골 넣으면 또골 세리머니를 또 기도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밀 경찰들의 내사가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여권 뺏기고 또 벌금도 계속 내고 경찰서를 매일같이 출석했습니다.
1: 정말
0: 네.
1: 힘드셨겠네요.
0: 제가 2018년에 이제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 개천을 처음으로 파려고 했던 게 언어학원이었어요. 영어학원. 영어학원 건물을 빌려놓고 그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다 저와 제 사역자가 같이 용접하고 직접 톱을 썰어가면서 이제 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아따뿌라고 하는 그군 안에 교육부장이 있는데 그 교육부장이 허가를 내줬다가 만약에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이 사고를 치면 자기 허가를 내준 교육부장에게 문제가 생기기
1: 그렇죠.
0: 때문에 이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제 저에게 7월 달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자를 만약에 못 받게 된다면 우리 땅에서 나가라. 7월 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최후 통첩을 받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선교지인 아따뿌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또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1: 네네.
0: 31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천지의 주재시여 이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펼쳐놓고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7월 달 내내 그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무조건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한
1: 너무
0: 거예요.
1: 억울하니까요.
0: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7월 24일 날 아까 말씀드린 SK 건설이 시공 중이던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졌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48개 마을이 수몰됐거든요. 그리고 12개 마을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재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사건이 나자마자 전 세계 NGO에서 구호팀을 파견한 거예요. 구호팀을 파견하다 보니까 7월 25일부터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따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2만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 갑자기
0: 이제
1: 딴 세상이 됐네요.
0: 완전히 딴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에게 7월 말까지 나가라고 통보했던 경찰들이 저를 찾아와서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관리해야 될 외국인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구호활동을 했냐면 12월 첫째 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 구호활동을 저도 이제 같이 했지만 구호활동을 하면서도 그 교육부장을 설득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비자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고 비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12월 첫째 주가 되었을 때는 제 손에 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둘째 주가 되니까 이 경찰들이 이제 제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저를 찾아왔는데 제 손에 비자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돌아갔거든요. 비자가 생긴 것을 확인한 뒤로는 경찰들에게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

0: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참 또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1: 목사님께서 획득했던 그 비자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한 스테이지를 잘 통과했다라는 확인증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네. 비자였습니다.
1: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길을 보고 따라가시는 목사님의 그 여정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가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시간이 네. 많이 흘렀는데요.
0: 네.
1: 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더위에 질질 끌려가면 안 될 텐데
0: 네.
1: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0: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인데요.
1: 예.
0: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지금이 여름이라서 너무 덥고 힘들지만 이제 곧 겨울이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버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8월 달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버티면 그래도 더위는 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지금을 버틸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1: 네. 네. 하나님의 때를 향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네.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목사님이 이제
0: 네.
1: 지금 아무리 더워도 네. 가을이 또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0: 네.
1: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택전교회를 섬기시는 좋은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평강 가운데 또 건강하게 사역하시길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이 시간에는 안강 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마태복음 이 본문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용서를 주제로 한 대화지만 이 대화의 배경에는 잃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자 없이, 잃은 자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용서 이야기지만 그렇게 읽으면 제한적이고요. 또 제대로 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잃은 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잃은 자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그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마음에는 잃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잃은 자에 대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 잃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잃은 자 누구,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잃은 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를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개의 왜 그리고 한 개의 어떻게를 말씀드린다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두 개밖에 못했어요. 왜 용서와 이른 자 찾는 일이 관계가 있나, 왜 그걸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른 자를 찾으러 갈 때 주님이 누군가를 보내고 그는 그 사람에게 이른 자라고 하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갈 때는 용서의 사건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용서의 사건이 발생하나, 그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 왠데, 자 그러면 이른 자를 찾으러 갈 때, 또 이른 자를 찾기 위해 보내실 때 그 가는 사람 있죠?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일단 나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자신으로 여기고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3인조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라면 그 이른 자를 찾으러 갈 때 용서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용서는 이른 자를 위한 용서인가, 누구를 위한 용서가 될까? 누구를 위한 용서예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른 자를 찾으러 보내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용서 생각하면 이른 자,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한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리고 이 음성 속에 아주 은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음성은 그 용서는 너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왜예요. 자, 주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쭉 듣고 난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갑자기 느닷없이 아주 뚱딴지같이 엉뚱한 얘기를 물어봐요. 그 21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그 말 앞에 하신 말씀 속에서 용서에 대한 그 힌트를 듣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는 것, 가서 권고하는 것은 용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할까요?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이 말은 참 그 용서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 하는 몇 번에 해당되는 그 말은 용서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원문을 읽으면 몇 번이나 죄를 범할까요? 그리고 몇 번을 용서하죠? 몇 번을 죄를 용서합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가서 권고하라는 그 말에서 용서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고, 그 말을 들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 베드로가 물을 때,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려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라고 생각돼요? 그 형제 용서하면 또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런 우려와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해주면 또 그럴지 몰라요. 또 할지 몰라요. 또 그 짓 할지 몰라요. 그럼 몇 번이나 그 사람 그렇게 하다가 그칠 것이며,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일곱 번까지 할까요? 일곱 번까지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묻는 말은, 주님 그렇게 용서한다고 사람 안 변해요. 용서가 사람 바꾸는 거 아니고요. 아주 엄한 처벌이 있어야지 그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뭐 그런 뉘앙스, 그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16장에서 주님 그 십자가 길 막다가 한번 주님한테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기회에 주님 그렇게 턱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베드로가 주님을 한번 들이받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합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일곱 번을 일흔 번을 하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태평한 소리 하는 것 같아. 주님은 일곱 번까지 일흔 번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는 말은 이거 용서에 걸리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다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가 직접 대입하면 그 형제는 그래 일곱 번 아니라 일곱 번 일흔 번까지라도 할 거야. 그래도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주님 너무 태평한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태평한 소리처럼 들리냐? 아니야. 이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야. 자 보세요. 이제 용서가 저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때는 안 됐는데 나를 위해서 일곱 번을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일곱 번 아니라 그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할 수 있죠. 일흔 번이 뭐예요? 700번이라도 할 수 있지.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잃은 자를 찾고 잃은 자를 찾으러 가서 용서하는 것이 그게 왜 나를 위한 것인가? 잃은 자를 찾는 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이며 용서하는 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23절부터 하나의 비유,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23절부터 35절까지는 비유죠. 이야기예요. 자, 이 비유 뭐 다시 정리하고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중요한 등장인물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인물이 나와요. 누구예요? 하나는 어떤 임금 주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임금 주인이고 또 하나는 1만 달란트 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 받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 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은 자 세 번째는 100데나리온 그 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 세 인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인물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입니까? 아니 주인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만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공이야. 왜?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이야기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람이 주인공이야. 자 그러면 이야기, 소설 혹은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주인공은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 배역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그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나 혹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드라마를 만드는 뭐 PD나 이런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이 그 주인공에게 하나의 역할로 주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주인공의 역할은 독자들이나 혹은 관객들이나 시청자들과 동일시가 일어나야 돼. 동일시. 동일시라는 게 뭐냐 하면 저 주인공의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돼야 돼. 그게 잘 이루어지면 그게 딱 이루어져서 이게 잘 되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소설이고 그게 성공한 영화고 흥행에 성공하고 또 시청률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며칠 전에 그 옛날 드라마인데 그 뭐지? 김삼순? 아, 그 드라마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래요. 그 드라마가 김삼순이라는 그 여성 주인공과 또 남자 배역이 이렇게 남산에 그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넓은 계단이거든요. 가파르면서.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남자가 먼저 쭉 올라가고 여자가 이제 뒤따라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이런 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에서 둘이 이렇게 만나갖고 마주보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청률이 그 드라마 때 최고였답니다. 50%가 넘었다니까. 근데 그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던 것은 그 장면 속에서 시청자들은 자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공하는 드라마, 흥행하는 영화의 비결이에요. 그래, 주인공과 그 시청자 관객은 항상 같은 느낌을 갖고 움직이는 것. 이게 동일시라고 모르는 건데, 그게 그 주인공의 역할이에요. 그래, 주인공을 아무나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게 연기력도 있어야 되죠. 호감 가야 되지.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배역이지만 누구 맡겨도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막 연기가 어설퍼갖고 사람들이 연기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그 드라마에 이렇게 빠져든 게 아니라 아, 저 드라마는 저 주인공 왜 말을 저런 투로 하나 좀 어색하다 뭐 그런 거 느끼면 몰입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좋은 배우를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게 주인공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이 비유도 그래요. 이 비유의 주인공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건 뭐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공은 그건 그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야, 우리. 나야, 나. 자, 이제 좀 더 얘기 들어가면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의 품삯, 하루 품삯이랍니다. 하루 일당이랍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일치 품삯이야. 100일치 임금이야. 그러니까 30일 일했다면 한 석 달 열흘. 한 요즘같이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열흘, 한 달에 20일 일하고 한다면 한 5개월 정도 일하면 받는 임금이에요. 그게 100데나리온이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달란트 1만 달란트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야.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해야 돼. 한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치면 몇 년을 일해야지 돼요? 20년. 2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에서도 여기는 몇 데나리온? 만 배야. 만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인데 100 데나리온의 비율이에요. 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우리 에게 그 좀 실감이 안 나죠? 우리 화폐 단위로 바꿔봐요. 원으로 바꿔봐. 6천만 원과 100원의 관계예요. 100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시하니까 그것 또한 실감이 안 나. 10배로 한번 부풀려 봅시다. 6천만 원 곱하기 10, 100 곱하기 10. 6억 원대 1,000원의 꼴이야. 1,000원도 우리는 감이 안 오죠. 이거 뭐 너무 돈 가치가 없으니까 다시 10을 곱해. 6억에다가 10을 곱하면 60억이야. 1,000원에다가 10을 곱하면 만 원이야. 이제 조금 감이 와. 60억 원대 만 원 꼴이에요. 자, 이 사람이 60억 원을 빚진 사람이 은행에서 빚 독촉을 받아서 은행장실에 불려갔어. 언제 갚을 겁니까? 갚으세요. 뭐 독촉하다가 갚겠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닙니다. 탕감해드리겠습니다. 60억을 탕감받고 나오는 거야. 나오다가 딱 그 문 앞에서 자기한테 만 원 빌려간 그놈을 만났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자기 차비가 조금 모자라는데 자기 좀 빌려달라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래 만 원짜리 있어서 만 원 빌려줬어. 꼭 갚겠다 그러더니 타고 갔어. 그리고 계속 만나. 얼굴도 보고 매일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네. 마음속에 항상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놈 내가 반드시 그 만 원 받아내겠다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날이 60억 탕감 받는 날 바로 그 은행 문 앞에서 만난 거야. 그럼 여러분 같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 기분도 좋아. 60억, 정말 60억 탕감받으면서 나오면서,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면서 내려왔으면, 응? 그 만 원, 자기한테 만 원 빌려간 그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붙들고 갚으라 그래요? 우리 난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쪼잔한 사람 없다고 보는데, 그죠? 기분 좋으니까 야, 그죠? 잊어버려. 네, 다 끝났어. 끝난 얘기야. 뭐 그렇게 하고 놓아줄 수 있잖아. 보내줄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겠다 그래.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야. 갚겠다 그러고 또 좀 탕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야. 꼭 갚겠다 그러는데 그거 못 참아서 경찰서 끌고 가서 유치장에 넣어버렸어. 그 은행에서 이 얘기 듣고 그 사람 불러다가 당신 60억 갚으시오 그러는 거야. 이거 빚 얘기니까 또 그렇죠. 로또 얘기를 해봅시다. 로또. 그 사람이 로또 맞았어. 맞아서 은행 가서 이렇게 정산하고 보니까 60억이야. 60억. 남는 게 60억이야. 그 60억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제 저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내려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거라. 여러분 같으면 로또 60억짜리 맞으면 나한테 만 원 꼬가 놓고 빌려가 놓고 못 갚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갚으라 그래? 안 그러지. 아니지. 그죠? 오히려 데려가서 응? 밥이라도 사주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핵심 요지는 포인트는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여러 말로 우리가 길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탕감은 완전한 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예된 탕감이야. 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건 완전한 탕감이 아니라 유예된 탕감. 탕감 유예야. 유예라는 게 뭐예요? 집행유예가 뭐예요? 형은 때렸어. 1년 6개월 당신 감옥에 들어가시오. 그러나 유예합니다. 형을 실행하는 걸 1년 6개월 동안 유예한다는 거잖아. 형은 분명히 받았어.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살고 나와야 되는데 유예. 집행유예, 감옥에 안 넣겠습니다. 그게 유예잖아요. 밀어놓는 거잖아. 이 탕감도, 주인의 탕감도 1만 달란트, 응? 60억 빚을, 뭐 60억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60억이라 하겠습니다. 60억 빚을 탕감해주고 60억 복권을 로또를 맞았는데 이게 아직 완전한 탕감이 아니라 유예된 탕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탕감으로 실효를 발휘하려면 이 그건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나한테 달렸어.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한 탕감이 될 수도 있고 탕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탕감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나야. 주인이 아니야. 이미 주인은 유예를 선언했으니까 안 갚아도 좋다고 선언했으니까 이게 유예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건 나란 말이야. 나. 그런데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탕감해 주면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보내준다면 그 자기가 만달란트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니라면 결국 들어가잖아. 다시 감옥에 옥졸에 넘겨버리잖아요.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효력은 언제 나타나요? 내가 나한테 빚진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때 그 효과는 나타나는 거야. 이 탕감이란 말하고 용서라는 말이 원문 성경 신약 성경 원문으로 읽으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탕감하는 거나 용서하는 거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잃은 자를 찾으러 가서 가지도 않고 용서가 안 되고 용서 안 되면 사실 갈 수는 없어요. 용서 안 하고 가면 그 쌈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층간

좋은 문제야.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가면 쌈나 살인해. 사람 죽여버려. 그죠? 또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고 쫓아가면 큰 사고 납니다. 끼어들게 했는데 용서를 안 해. 쫓아가 그래서. 정말 사고 나죠, 이런 건. 그래, 용서 가면 용서하고 가서 용서하고 따져야 돼. 용서하고 권고해야 돼. 근데 용서가 안 됐어. 그리고 또 용서가 됐으면 안 가도 되지 않나요? 용서가 됐으니까 뭐 쫓아가긴 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면 된다 하면 되는데 주님은 또 그게 아니야. 용서했으면 가라야. 가서 권고하라. 왜? 잃은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건데 그 용서가 누구를 위한 용서냐? 나를 위한, 너를 위한 용서. 나를 위한 용서라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은 나와 동일시가 된다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유예된 탕감을 완전하지 완성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누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기도에 주님 빗대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에 빗대서, 기도에 이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알죠? 주기도문. 그 기도문에 나오잖아.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6장, 마태복음 6장 12절 가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자, 우리 죄를 사해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사한다는 말이 탕감한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의 아피엠이라고 한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는 조건이 뭐예요? 그 탕감이 완성되는, 그 탕감에 유예된 탕감이 실효를 발휘하는 그 이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그 유예된 탕감이 완전한 탕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늘 기도하지 않아요? 또 14절 15절 읽어보세요. 계속되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용서라는 말이 거기 12절에 있는 사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고요. 탕감한다는 단어하고 다 같은 단어예요. 아피엠이라고 한.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백대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면 탕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탕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탕감 용서하시려냐. 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진짜가 될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백대나리온 그거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탕감하지 않을 것이다. 네 만대나리온 탕감한 거 취소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기도에 생각해 봐요. 탕감해 주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 형제를 용서하지 이런 자를 찾으러 가지 않는 자, 용서할 수 없어서 용서가 안 돼서 가지 않는 자, 그건 뭐예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지. 자, 오늘 본문 다시 들어와요. 거기 보면 3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탕감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는 어떻게 이와 같이 해요? 감옥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탕감하지 않고 또 잃은 자를 찾을 생각 없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다름없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18절, 19절 읽어봐요. 18, 19절 앞에 와서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

0: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받고도 기도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성취되질 않아. 왜? 용서가 안 돼서, 용서 안 해서, 탕감을 안 해줘서. 그게 뭐예요? 감옥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 그리고 여기 19절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은 누구예요? 용서한 사람과 용서받은 자. 잃은 자와 잃은 자를 찾으러 간 그 자예요. 근데 잃은 자 찾을 생각도 없고, 우리가 3인조 하는 거 잃은 자 찾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3인조 관심도 없고, 당신들이나 알아서 하셔. 나는 3인조 안 하고도 내 신앙, 난 잃은 자가 안 될 수 있어. 자신이 있으니까. 누가 잃은 자요? 탕감하지 않는 자가 잃은 자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잃은 자진 누구야? 그게 나지, 나 아니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도를 받고도 기도가 막혀. 기도가 그냥 꼬여. 자기 인생이 풀리질 않아. 자기 인생만 안 풀리면 뭐 그걸로 끝이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자식 문제가 그렇게 꼬여갖고 안 풀려. 정말 그렇게 꼬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는 게 없어. 이러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러고도 3인조가 필요 없어요. 잃은 자,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누가 잃은 자인데? 당신이 잃은 자라니까. 그럼 누구 이렇게 말할까? 아,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그 저 가해자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가 얼만데 저 사람 내가 용서 안 하고 내가 그 잃은 자가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틀린 거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맞아.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용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는 힘들다는 거야.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안 되죠. 못 하는 거죠.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때 겪었던 그 사건, 그 아픈 기억들, 그때 들었던 그 말, 그 모욕, 그 수치심, 그걸 다시 되새겨야 돼, 떠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을 하시는 이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 말씀은 네가 그 잃은 자거든. 용서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 잃은 자야. 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는 똑같아. 그래, 너를 위해서 잃은 자를 찾고 가고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용서하? 주님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how, 어떻게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냐 이거야.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자, 그래 이제 어떻게를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용서, 그래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되고요. 용서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용서의 기술을 연습해야 되고요. 용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거 용서 아니야. 또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도, 용서의 대상이 나와야 되고요. 또 가까이 매일 마주보는 가정 안에서의 용서가 있고요. 띄엄띄엄 보는 사람 사이의 용서가 있고요. 그 용서가 다 달라요. 어느 용서를, 여기 주님은 형제에 대한 용서를 말하잖아요. 형제에 대한 용서하고 너 아주 어쩌다 한번 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달라요. 그래 용서를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그 용서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한 번 더 이 본문을 갖고 우리 같이 용서를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용서가 어떤 건지 용서를 우리 공부하고 한번 용서를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시다.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영락교회 지역번호 054-762-34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더 많은 찬양과 함께하고 있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어제는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었죠.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참 빛을 찾은 기쁨과 자유에 대해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빛을 되찾은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당부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어 살아보라는 권면의 말씀이겠죠? 오늘 하루 복된 주일 내 안에 켜진 작은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주변의 어둡고 우울한 구석들을 조금 더 가까이 따뜻하게 비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조수아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시편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순천시립합창단의 시편 150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트루바의 목소리였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또 영어 찬양 이어졌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소마트리오의 형제의 모습 속에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택함을 입은 기쁨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 두려움, 질병과 얽매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에 복이 부어지는 축복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에 얽매였으며 습관화된 불순종과 나태함 속에 나를 내버려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나의 보좌, 나의 영원한 상상,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0: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새해를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죄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 오신 주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만물을 추구하고 권력을 따라가며 편하고 안이함을 먼저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다 하

여 주장거나 피하려고 했던 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각자에 맡겨진 십자가를 전력에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복의 권위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난 온 삶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에 매어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새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신선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소서. 주님께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백성답게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쓰게 하옵소서. 35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하늘 문을 여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도록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제9회 생성 컨퍼런스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이 마음밭을 기경하여 때를 따라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잘 익은 열매와 충성된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한국을 넘어 일본으로 미얀마로 열방으로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지혜와 힘을 주소서. 기쁨으로 즐겁게 섬기게 하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바다에 강을 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갑질의 능력과 새 기름을 부어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중에 병상에 간절히 부르는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한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무에 갇힌 자들에게는 결박을 푸는 평강과 자유함이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의 향연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숨은 손길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는 벤구리온 대학교가 세운 광야학교 사막연구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재들이 이곳에 모여서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벤구리온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선교사님을 통하여 기술 전수를 받아서 세워진 기업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포항의 벤처 기업 미드바르입니다. 따라 합시다.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입니다. 세계 벤처 박람회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미드바르는 이제 중동을 넘어 국내도 또 아시아도 그렇지만 일본에 특별히 한 종합상사가 관심을 보이는데 7천 개의 폐교가 있답니다.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이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는 이 협력을 하고 기술을 자꾸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하는 오파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새 일, 새 꿈을 위해서 지금 계속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또 난제들이 많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구약 성도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광야 학교, 사막 연구소,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삭막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엔 굉장히 좋잖아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너무너무 좋다. 첫사랑이고 어린아이 신앙이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 학교, 사막 연구소로 인도하여서 마음을 낮추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다 저나 여러 다 똑같아요. 지가 제일 똑똑해요. 지가 제일 잘났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 내가 제일 설교 잘해요. 내가 제일 목회 잘하고 공부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막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 광야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 십자가 매는 성품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 살아갈 때도 시험이 많잖아요. 건강의 시험, 경제적인 시험, 또 성격 차이, 부부가 또 어때요? 애들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애기 낳고 잘 살 것 같지만 또 애프터 서비스를 끝없이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 또 나이 들고 은퇴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건강이 또 막 무너지는 게 있으니까 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또 이제는 나이 들면 죽을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야 이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되고, 그죠? 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이냐? 죽음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곳이 없는 곳이 안식의 땅, 가나안 복지 귀환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구약으로 보면은 땅에 있는 것, 이거는 전시장으로, 모형품으로, 미니어처로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에서 이 본질이 뭐냐면 하늘에서 오시고 하늘로 가신 주님이 내가 너희들 이리로 가야 된다. 영원한 생명 시냇가에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깨닫고 보면. 또 이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체질로 만드느냐. 오직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도록 체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생수를 우리 영혼이 협조하게 마시도록 훈련해가는 거예요. 육의 체질에서 영의 신령한 체질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이게 재미있고 맛있지 않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계속 육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어도 늘 불만투성이고 또 교회도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죠. 천상교회로 완벽하고 승리했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비판하고 찢어고 뽑고 파당이나 짓고 이런 한심한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자꾸 성장해. 지금은 주님이 약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성장.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광야 학교 사막 연구소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살도록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 광야인데 여기 신앙생활하는 동안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종교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것은 만왕의 왕의 대리인 같은 그 성품과 지혜와 품격을, 능력을 우리가 여기에서 수행해갈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와서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반드시 세웁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같이 통치할 파트너로 삼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전혀 뭐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지금도 순종, 그때가 순종 안 하는 사람 주님 다 알지요.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권세를, 권위를, 자원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내 마음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애굽의 노예의 물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야 이제 더 나아가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 일을 행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행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주의 전능자가, 우주의 황제가, 우주의 창조자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광야를 우리 걷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 굳어진 생각의 가죽을 찢을 때 새 일이 일어납니다. 혁신이란 게 뭘까요? 혁신, 영어로 innovation. 그걸 위해서는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데 혁신이 뭘까요? 가죽 혁자, 새로운 신자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가죽인 거예요. 이걸 찢어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찢어야 돼요. 포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철강기업 버스코, 일본에 차관을 둘 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때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계속 초창기 개척자들이 그걸 이루고 나서 기적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제철 보국이라고, 우리는 복음 보국, 성령 보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막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안 되면 포항 아파트 빠져 죽자 그랬잖아요. 그런,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지만 지금은 뭐예요? 혁신이에요. 계속 새로운 경영 기법과 경영 시스템. 이거 핵심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찢는 거예요. AI도 서로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는, 이거 다 찢는 거예요.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찢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운 가죽부대, 생각이 새로운 가죽부대가 될 때 그 새로운 내용물, 새 포도주 같은 시대적인 새로운 내용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도 뻐둥뻐둥하게 굳어가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요, 이게 나이가 들고 이러더라면 완전히 고정관념에 딱 털이 잡혀가지고요, 한 30, 40 넘어가면요 이게 딱딱 굳어집니다. 50, 60, 70 이러면요 좀처럼 바뀌기가 힘들어요. 늘 옛날 이야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라떼가 좋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니까. 옛적 일을 생각하자면 새 일을 자꾸 해요. 새로운, 하나님은 새 일을 하세요. 변화는 말이죠, 환경에 있는 것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의 가죽 부대가 예비될 때 시작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왕년에 잘 나가서 왕년에 출애굽 같은 기적을 경험해서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건 왕년에 잘 믿었던 거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이렇게 좋았고 대한민국 이렇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하나님은 이전에 옛날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출애굽의 기적을 넘어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이 새 일, 이 구원의 새 창조를, 이 하다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거는 뭐 찢어진 옷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무너진 성을 부분적으로 메꾸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 갈아엎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 새 일, 하다시아, 구원의 새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 그 핵심과 중심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말씀의 육체가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기쁨의 교회는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서양 교회가 이 보물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서양 교회의 보물이 살만하니까 이 보물을 자꾸 얻어차요. 특히 유럽은 큰일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래? 이 보물인데? 이걸 굳게 붙잡고 이 보물을 깨닫는, 성경 기록된 말씀도 이 보물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물로 마음의 부유함, 심령의 부유함, 영혼이 잘 사는 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반

뜻이 잘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육체가 된 사람들이죠. 하늘 영광이 임재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독생자를 실패자라고, 바보 멍충이라고,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그죠? 십자가 그 길을 간다고 말이지. 그냥 따르는 추종자도 말하는데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요,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스승으로 생각했는데, 랍비로 생각했는데 죽었잖아요. 끝났어요, 그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났나요? 그 죽기까지의 복종을 어떤 길이 열려졌나요? 영원한 생명의 길.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를 믿으면 그 영으로부터 혼, 육이 구원이 완성되는,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완성되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인 거예요. 재난복음도 헛것이고 신앙생활 헛것인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며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회예요, 기회.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면은요, 초강력 건전지로 멀리까지 비치는 하이빔을 켜야 돼요. 여러분, 밤중에 여러분 좁은 길을 막 이렇게 운전해 봤어요? 그러면 저는 운전해 봤다? 그럼 어때요? 막 앞에 이 보통 때 가는 이런 살살 가는 길하고 다르잖아. 막 빨리 밟아야 돼. 그럼 어때요? 하이빔을 켜요. 착 이렇게. 아세요? 하이빔이 뭔지? 그러면 저 앞에까지 막 몇 앞에 켜놓는 거예요. 지금 하이빔을 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경영 계획을 세운지, 이걸 구원의 계획을 세운지 보고 그 길로, 고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갈 길을 밝히 하이빔으로 보이시니. 제일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갈 길 모르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예수가 길이라고. 83억 온 인류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길.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광야에서는 좁은 길 처리를 해놨다니까.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유혹받아가 다 자빠지고 넘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가르치지만은 세상과 육체로 따라서 복음을 해석하면은 지가 소경인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생수의 근원인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왜 생수의 근원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만유와 만물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려 있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으로. 이 방향을 확실하게 알면은요, 이 방향을 따라 정렬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너희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합니까?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하고 선택하는 순간에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딱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원수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생각을 죽이고 아예 생각이 육에 묶이지 않도록 2000년 전에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생각을 못 박았느니라. 육적 자아를 반납해야 돼요, 날마다. 이걸 안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선포해도 무슨 말인지 멍 이래 있는 거예요.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 소원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한

항상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더 탁월합니다. 그 길을 가신 분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새 길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길이 좁은 길인데 이 길을 기쁨으로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때? 여러 가지 상처 찢어고 뽑고 뭐 이래가고 남 비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 지가 제일 잘났다 이러면서 그냥 다 어떻게 기쁨을 상실하고요. 그냥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엘림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이분이 막 좀 설교를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옥살이를 했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내가 만나라 그랬는데 나보다 먼저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지도부와 미국의 지도부,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미국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준다? 이 범죄자를 왜 만나주지요? 생각해보세요. 범죄자만 만나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뭐 다 저마다 생각이 있는데 과연 누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면 돼요. 저도 지금 여러분의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이제 드립니다. 지금 정답이 뭐냐? 각자 속에 오른 대로지만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려는 선한 목자의 생각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정한 때가 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등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대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설마 내세울 때가 있어요. 또한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 적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때와 법을 고쳐,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때와 법을 고쳐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괴롭힐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둠도 빛도 이거 보고 열받을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지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 왕국이 시작돼요.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린 양의 진노를 담은 일곱 금대접의 심판이 1260일 동안 땅을 멸망시키는, 자기는 땅을 지킨다 그러지만 땅을 멸망시키는 극악한 짐승 세력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금대접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대로 짐승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받으신 우주의 영원한 대통령, 어린 양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내 영혼 육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려진 자들,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쳤기 때문에 절대로 뺏기지 않은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들에게 왕같은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권을, 상속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부름받았는데 예수의 피에 성전 뜰만 밟고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경영계획, 주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지혜의 계시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세상과 우주를 경륜하는 것들을 깨달으면 더 좋잖아요. 뭐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에 가면 좋은데 이건 영원인데, 영원히 상급과 멸류관과 권세가 할렐루야. 눈이 열릴 지어다. 저는요,

하지만 노아의 때 또 어때요? 무슨 때입니까? 노아의 때하고 또 무슨 때예요? 예? 롯의 때. 예. 일부러 해본 겁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일상을 다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지금 일상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온갖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들을 가지고 우리를 느껴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은 뭐 그런가 보다,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금 10여 년부터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목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It's your 비즈니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비즈니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로 원하고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기로 원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늘 보좌에 계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안에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 땅에서는 더럽고 못된 짓 하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도 세상 임금에게 막 주고 이거는요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사악하지요. 그런 자들이 더 많이 가지지만 그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막 그런 방식으로 막 해가지고 한자리하고 이러면 안 돼. 다 뽀록 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우주의 영원한 대통령, 그가 왜 하늘과 땅의 대권을 움켜쥐셨을까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생각에 복종했기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한테 본을 보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신 어린 양 예수의 생각과 일치가 많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마음과 합하면 합할수록 깨끗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어린 양 안에 숨겨두신 감추어두신 무한한 하늘의 전략 자산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더 큰 권세가 위임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자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축복받으면 통로된다 이게 아니에요. 통로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 안에 전부 다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지위도 내 거고 부도 존귀도 전부 내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의 왕국으로 경배받고자 하지만은 어린 양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 잘 되면 거기 빨대 꽂아가지고 다 빨아먹자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생수가 흐르자 거기에 수로를 딱 마음의 시오리대로 세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 일치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수로로 연단되기까지 눈물 골짜기 통과하는데 그때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님이 어때요? 계속해서 신령한 반석에서 음료를 예비해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가도록 다 따라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입니까?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고 계셔요. 또 거기다 안심이 안 되니까 어때요? 천군 천사로 둘러 진을 치고 또 거기다 안심이 안 되니까 또 믿음의 스승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는 그리스도 영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영의 구원은 임했지만 혼은 그리스도의 혼으로 닮아가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마침내 영광의 몸까지 몸의 구속까지 임하게 될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 육이 주의 뜻대로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심하고 지금도 야 저 종이면 저 교회면 저 성도면 저 장로면 저 권사면 믿고 맡기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구해야지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욕심으로 정력으로 구하라고 주세요 주세요 그 이제 기도도 안 하잖아요. 기도해도 안 주니까
그러지 말고 내 거를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시오.

아버지의 생각을 구해보세요. 그럼 지혜와 성령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할례한다고요, 마음을 찢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을 때부터 여러분 소위 기적이라고 능력이라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찢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 생각의 가죽 부대를 다 찢으세요. 혁신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사람은 사람의 일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 생각해봐요. 우리 보고 하나님 일을 하라니.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는 목사 안 한다고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목사는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보니까 사람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돼요.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빙자하여,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빙자하여, 내 감정을 빙자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요,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근데 뭐 열심히 뭐 단체 만들고 뭐 하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지 일이야. 지 왕국이고 지 나와버리고 교환에 갇혀가지고 오글오글거리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요 신속하게 천국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생태계, 천국 새마을 운동으로. 할렐루야. 저는 포항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기계에서부터 시작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뭐 세미나 캠프로서 아닙니다. 그건 학교고 그건 지식이고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물질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살아보세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갔다가 부활할 것을 예고해 줬잖아요. 이제 좀 성숙했다고. 그런데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자였는데 이 수제자가 말이죠, 예수님 안 됩니다 항변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스승을. 제자 주제에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신성을 비우고 사람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거꾸로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합니까? 제자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매우 합당한 말,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스승이 죽겠다 그래, 자살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 예수님입니다. 스승입니다.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말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사탄이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 칼 같잖아요. 칼이잖아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 영의 생각을 집어넣어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역사하는 그 사탄을 뒤로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많은 경우에 악한 영에 막 휘둘리고 이러는 분들은 대부분요 자기가 협조하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서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는 성령으로 하는 것 같지만 미혹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두 영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것이죠. 야, 여러분 틈을 막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상처난 감정의 틈을 막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계속 생각을 통해서 막 올라오잖아요. 막 쓴뿌리와 이게 막 미운 것과 막 죽이고 싶은 마음과 막 분노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그렇게 올라오면 그때 그걸 쥐구멍을 막으세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켜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 제가 아끼는 분한테 제발 이제 좀 6년 전부터 외쳤는데 좀 춤 좀 춰라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어이구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막 이 옛날에 좀 노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더라. 이제 시작이구나 이분. 그냥 상처난 그 쓴뿌리와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 다 쓸데없거든요. 춤 추라고 다 그리고 다니까 한 일주일 지나 얼굴이 훤해지더라고요. 어렵지? 할렐루야.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며,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며,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고집 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때 제가 좀 인상 쓰고 마음과 생각, 이 누에 고치 속에 있는 게 찢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이죠, 언제나 편하고 쉬운 길, 일 안 하고 예, 다 이런 쉬운 길, 일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수고 안 하고
어때요? 일확천금 먹고 높은 자리.

하고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마귀가 주는 플러팅이에요. 우리는요, 일정한 수고를 하도록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 고생하는 거 끔찍하게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모기도 물리면 안 되고,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양자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친아들 보고 죽어라 그래요. 왜? 원수된 자식인, 잃어버린 자식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비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그죠? 근데 영의 체질로 바꾸니까 아버지 하는데 자꾸 더 힘들어. 광학길을 걷다가 나중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아. 순종하는데 막 불화살이 날아오고 대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거 거꾸로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랬다고, 라떼가. 근데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 여기에 인생을 걸고 온갖 내 삶을 걸어서니까 그냥 가는 거, 내 생각과 내 자아, 내 감정, 내 느낌 내려놓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고, 양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전에는 막 시부렸지만 이제는 시부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어이구, 성경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생수가 임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간단한데,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걸, 이 정말 고집불통한.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제 뺨을 때리고요. 이 법은 맹충아. 여러분, 지금 각자 영혼의 수준, 믿음의 성장의 성숙의 단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 예전에 막 다윗처럼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찡그리고, 기독교는 힘들고 괴롭고 찡그리고 아닙니다. 여성스럽고 아닙니다.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우리 영 안에 주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이렇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요, 모든 지각이 뛰어 하나님의 평강, 희락, 기쁨, 담력, 쉽고 가볍게, 담대하고 침 없이 이쯤 오여로 꼬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가면 또 막 엉뚱한 일이 나오고 막 광야와 사막 같아요. 풍랑치는 밤바다 같아요. 그럼 어때요? 계속해서 밤바다 위를 걸어가면 돼. 누구만 바라보고? 그러면 이 시선 처리를 똑바로 해야 돼요. 표때만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완전히 말씀과 성령의 알고리즘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알고리즘을 딱 해보면 이 사람이 기호와 성향을 알아요. 축구 경기, 뭐 골프, 뭐 주식 이런 것만 내 생각하면 그게 끌고 가지만은, 이 사람은 딱 여니까 전부 다 알고리즘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 복음 전환, 이렇게 작동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생소로 갈지어다.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래 여러분 재벌 됐습니까? 대통령 됐습니까? 유명한 인사 됐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똑똑한 거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는 것은 달게 즐겁게. 저는 목사 되면, 담임 목사 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 짓고 하면은 더 힘들더라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온갖 짐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또 거기다 일본인이 뭐 열방이 이러니까 더 힘들더라고. 너무너무 무거워 짜부가 됐어요.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가볍지 않아서 너무 무거웠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거침이 없이 막힘이 많았어요. 이쯤 뭐 요로꼬비는 그냥 슬픔을 뭐랍니까? 이쯤 뭐 이따이었어요. 하여튼 간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하는 척하고 따라가 봤어요. 근데 아, 이거구나. 여기에 다 묶여 있구나. 여러분 왜 달게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특히 지금

직분자들, 교회 오래된 직분들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판단이 있을 건데 왜 거기에 묶이느냐?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이 해결하시기를 추구해요. 올무가 파리될지어다. 마귀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탐욕이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으로 딱 가려져 있지만 이 안에 거짓 선동, 영의 말을 집어넣어요. 충동질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안전장치에 있지만은 계속 끌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말은 싫어해요, 사람들. 육적으로 보면, 혼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절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조치에, 안전장치에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묵직한 안전장치가 뭐냐?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십자가 힘들다 어렵다, 이 프레임 씌워 있죠. 이거 깨뜨리세요. 자기 부인하는 거 즐겁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달다, 맛있다, 재밌다, 신난다. 마치 구약시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우리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순교자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 가정 챙기고 사업 잘하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손주들 잘 돌보고 애들 잘 키우면서도, 살림 잘 살면서도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그거 기쁘게 달게, 할렐루야, 직장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학교에서 달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들을 맡기기 시작해요. 83억 인류의 집단지성의 힘을 다 합쳐도, 이제는 AI에 다 지분을 다 합쳐도 말이죠, 마귀의 거대한 올무인 죄와 사망의 매트릭스를 결코 인류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의 지성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됐어요.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감사 찬양하며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기쁨으로 하늘의 자원들을 부어주,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걸어가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새 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힘만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송을 여러분이 다 우리는 중심으로 부를 수 있는 상태에 들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박수 치면서

우리는 좁은 길, 생명길, 영생 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막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새 길을 내십니다.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 영혼이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신령한 반석, 약속의 말씀에서 성령의 생수를 솟구쳐 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영생의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신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단비처럼 부어지게 하소서. 모든 잘못된 생각과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상처난 감정과 선포리는 뽑혀질지어다. 흉화 결박과 잔인한 멍에는 벗겨질지어다. 가벼워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

0: 더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2: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의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사기 흐름을 멈추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사기는 1장, 2장의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갈수록 나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사나워지고 더 공격적이 되고 더 부정적이 되고 더 원망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안고 시작하는 사사기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겨진 적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가 라는 과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시대를 사는 이스라엘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호수아 시즌2를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사기 시즌2를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사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여호수아의 당부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들리고 들리지 않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안 들리면 허감입니다. 들려야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과거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너희를 여기에 서게 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머지 민족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볼까요? 3절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2: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0: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1: 예, 제가 빨간 글씨로 노랗게 보이는데 표시했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땅을 주셨다. 과거지요. 두 번째는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줬다. 현재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얘기하면서 그 미래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23장 6절입니다. 이것은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너무나 확신차게 하는 얘기예요. 이리만 가면 너 문제없다. 그 얘기가 23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0: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1: 예.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크게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간단치 않은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귀똥으로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안 들어요.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안 들리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23장 읽으면서요, 제 마음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게 6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힘써. 이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요,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 참 전략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잡았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몰살입니다. 목숨 걸고 잡은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크게 힘써 그분의 말씀 붙잡아라. 말이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이 너희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큰 확신이에요. 말씀 붙잡으면 미래가 있다. 이걸 정말 큰 소리로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립니까? 말씀을 놓아버리면 바로 쓸려갑니다. 말씀을 놓아버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버틸 힘이 없어요. 뭘 자꾸 버팁니까? 홍수가 나서요, 막 떠내려갈 때요, 떠내려가는 나무를 잡으면 살 수 있나요? 바위를 잡아야 되잖아. 안 흔들리는 걸 잡아 살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냥 세상의 흐름이 세차게 몰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딱 잡으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잡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7절부터 16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꼭 여러분 23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 가나안에 너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민족 속에 들어가지 마라. 그 사람하고 언약 맺지 마라. 그 사람하고 공존 선택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 타협하지 마라. 이게 당부예요. 부탁이다. 가난에 살아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가 23장에서 당부하는 핵심입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갑시다. 언약의 땅 세겜에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세겜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딱 있죠.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우리를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세겜의 언약의 자리에 서게 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저주를 선택하지 마시고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에서도요, 24장에서도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여호수아가 지금 전달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를 내가라고 표현하는.

0: 이 표현이 12번 나옵니다. 내가 역사를 돌아봐라. 내가 지금 너 서 있는 자리를 봐라. 다 내가 했다 이거예요. 너희 민족의 기운이 나다. 너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오늘 있기까지 내가 너희를 세밀하게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내가 대신 싸웠다. 발람의 입을 막았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다 내가 잘한 거야. 잘못되면 조상을 잘못받는 거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잘하면 지가 잘한 거고 못하면 전부 하나님 원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끝난 다음에 14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1: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0: 그러므로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미래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생각 없이 하나님을 쳐다보고요. 건성건성 쳐다보고요. 마음의 중심을 담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그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그 당시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은밀하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겠다고 해놓고 이미 자기들 집에가 우상이 다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너 진짜 진실하게 섬겨라 이거예요. 말로만 섬긴다 그러지 말고. 혹시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바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바로 우상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진실함으로 섬겨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요. 우리 여호수아와 엘라살이 죽고 요셉의 해골을 매장하는 걸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자, 사사기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당부가 과연 지켜졌는가? 세겜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네 인생 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가? 그걸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사사기 1장 1절이 잘 안 볼까요? 시작.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0: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앞에서 끌어주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 임무를 맡기셨나요?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일단 숫자도 많고요. 야곱의 예언을 쭉 들어봐도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지파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다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만큼 섬겨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만큼 섬겨야 됩니다. 사역을 많이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유다처럼 믿고 쓰는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일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아무에게 일 맡깁니까? 회사에서도 아무에게나 일 줍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일을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이 좀 많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많은 걸 맡겨주시면 아, 하나님이 내 능력 보시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지파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아도니비색을 사로잡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누리는 방식이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자르고. 이 말은 이미 유다가 가난 풍습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한 게 이거예요. 아, 우리가 성공을 누리는 방법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구나. 삶의 여유를 누리는 방식도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명예를 누리는 방식도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부를 누리는 방식도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큰소리 치고 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뭐 과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섬겨야 되겠죠. 나누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주실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누리는 방식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 가문도 루스를 점령합니다. 루스는 구부러진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점령하고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베델로 바꿨어요.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살려줬더니만 정탐꾼이 나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루스를 불러요. 구부러진 거 하나 하나님 집으로 만들어놨더니만 진멸하는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로 이 사람이 나가서 또 구부러진 성을 하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과 타협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가랑비에 젖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가랑비가 계속 내립니다. TV 틀어도 가랑비 내리고요. 친구 만나도 가랑비, 뭐 어디를 가봐도 이 세상의 가치라는 가랑비가 나와요. 잡지 하나를 펴봐도 세상이라는 가랑비가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젖어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라는 우산을 쓰고, 때로는 젖으면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완전히 젖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가랑비에 젖어들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에 젖어야 될까요? 말씀의 비에 젖어야 되고 성령의 비에 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에 젖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정복하다가는 일부는 남겨놨어요. 그리고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있는 주민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유다 지파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지파가 모두가 다 포기합니다. 영향을 받은 거죠. 거꾸로 영향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영향이 퍼져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놓아도 되는구나라는 영향력이 퍼져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놓아도 되는구나라고 영향을 끼치는 선봉에 여러분이 절대로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으로도 복이 아니고요. 공동체에도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 하향 평준화가 일어났어요. 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버렸습니다. 진멸 안 해, 이제는. 쫓아내기를 포기한 지도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겠죠. 대충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 시작했는데요. 옆에 사람 다 맞장구 치는 거야. 아,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안 지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아, 안 지킨 사람 많구나. 그럼 나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대세가 되는 거죠. 근데요, 공존에서 얻은 게 있었어요. 진멸했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건데요. 공존했더니만 뭘 얻었습니까? 노동력을 얻었습니다. 와, 그 많은 사람이 다 농사 짓고 막 대신 일해 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공존하니까 평화도 누리고
이웃도 없.

노동력도 얻는 걸 보니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진멸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에서 공존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공존한다. 이거는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공존한다. 하나님은 진멸해라. 아, 우리는 공존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타협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으로 보였죠. 전쟁 안 해도 되죠. 노동력었죠. 이익이죠, 뭐.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괴롭히는 가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올무가 됐어요. 예, 그게 사사기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목장에서나 혹은 교인 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타협에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위로와 힘을 얻어서 나도 타협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살아도 된다는 게 대세가 되면 교회는 많은 거예요. 예, 지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서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은밀하게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대세가 되면 사실은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다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야, 이래 살아도 괜찮더라,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목장 안에서 그런 얘기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망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하면 망한 거예요. 숫자가 많아도 망한 겁니다. 이미요. 존재해서 뭡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못 건져내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요. 타협하면 절대로 못 건집니다. 세상을 우리 쪽으로 동화시켜야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교회의 순결은 그런 의미에서 안 지켜지면 교회는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이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준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놓아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꿨어요. 뭘로? 공존으로 바꿨어요. 공존이 전략이야. 하나님 말씀 진멸해라. 그거는 이제 버렸어요. 이걸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어요. 사사기 2장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를 지나와서 할례도 안 받고 종살이하던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를 회복하게 했던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니네가 누군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니네 정체가 뭔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왔어요. 그런데 길갈에서 어디에 왔냐? 복임에 왔다 그래요. 복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명으로? 베델입니다. 옛날 번역본에는 복임 옆에 갈로치고 베델이라고 적어놨어요.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복임 무슨 뜻입니까? 우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결정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가면 베델이 뭘로 변합니까? 복임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집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런 곳 아닙니까?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뭘로 바뀝니까? 복임으로 바뀝니다. 우는 곳. 하나님을 버리면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느냐? 통곡의 집이 돼요. 교회가요, 고통의 집이 돼요. 교회가요, 절규하는 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들어오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나 타협하면 교회하면 그걸 못 봐요. 맨날 싸웁니다. 울어요. 괴롭다 그래요. 기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버리면 베델이 뭘로 변하냐? 복임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집은 복임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복임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베델로 만들 수 있어요? 방식이 아니에요.

0: 근본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으면 돼요. 3절입니다. 시작.
1: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0: 불길한 예언이죠. 불길한 예언은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가 된다, 올무가 된다.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4절, 5절 읽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소리 높여 울어요. 5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언뜻 보면 회개한 것 같죠. 언뜻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울었냐? 두려워서 울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징벌을 대충 무마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눈물은 회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회개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진짜 회개가 뭐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벌이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 복음에서 울었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0: 처음에는 원주면하고 공존하는 걸로 타협을 했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제는 어떡합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부가 뭡니까? 진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가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복음에서 크게 울었지만 전략은 바뀐 게 없고 제사는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요. 삶의 방향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어도 소용없어요. 감동받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사실은 회개가 쉽지 않아요. 네. 은혜 받은 것 같은데요. 돌아왔으면 한 개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건 사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면 행동이 좀 변할까요? 복음에서 울었던 감정적 눈물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다면 행동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결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길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서면 똑같은데 뭐. 복음에서 울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불길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에 15절을 읽었는데 보면요. 공존할 때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아, 노역을 시키는 거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뭘로 변합니까? 가시로 변합니다. 채찍으로 변합니다. 올무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원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아, 이 가나안 정복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았겠죠.

살았지만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350년 동안. 저는 그 사사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 이야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굴레를 못 벗어나요.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얘기할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사기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도 재앙이 있고 왼쪽으로 가도 재앙이 있고 뒤로 가도 재앙이 있고 앞으로 가도 재앙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함께 해갖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하고 타협하는 게요.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아니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들의 출발부터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붙들었기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갈까요? 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우상 숭배할까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40년 살았잖아요. 뭐 광야에서 무슨 문화적 혜택이 있겠어요?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광야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부유합니다.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 리다니에 살다가 서울에 간 느낌이에요. 뭐가 비까번지가 정신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동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동경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한 70년대, 90년대 사이에 우리가 미국을 동경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나안의 풍요는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동경하면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뭐냐? 우상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종교는 어떤 것이냐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신전에서 제사가 성관계예요. 신전 사제가 창녀였어요. 얼마나 매춘이 신전 매춘이 성행했느냐면 결혼 전에 공주라도 결혼 전에 신전에 가서 신전 매춘을 해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문서가 있답니다. 굉장히 타락했죠. 바알 종교는 이런 거예요. 바알 신 앞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 바알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비도 내리고 풍요, 다산의 복을 준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에 뭐가 묶여 있습니까? 성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 버리고 떠났으니 임도 보고 봉도 따고 다산, 풍요,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또 하나는요. 이집트에서 종로로 사다가 광야에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지금 들어온 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2세대란 말이에요. 농사 지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이 가나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을 했잖아. 양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보니 전부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 지을 줄은 모르잖아. 누가 농사에 노하우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은 노하우가 있어요. 농사 어떻게 하시냐 묻지요. 그러면 가나안 사회는 우상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 농사 잘 지으려고 하면 비의 신을 섬기세요. 땅의 신을 섬기세요. 풍요의 신을 섬기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배우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굴 따라갑니까? 가나안 우상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위협을 받죠? 위협을 받죠? 그러니까 비와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도 거기 살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물어보다가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으면요. 세상을 역주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논리가 없겠어요? 논리가 없는 말 누가 넘어갑니까? 다 세상 가치도요. 전부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

0: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 말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방식으로, 사회생활은 세상 방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 다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도가 됩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도 섬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다 넘어갔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게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게요, 결혼식이 변해가는 거 보세요. 요즘 결혼식은 난장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다 해설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넘어간 게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살다 보면 계속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으면 역주행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겼다는 말은요, 남편 앞에서 버젓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느 남편이 이런 아내를 내버려둡니까? 그리고요, 자기 딸이 말이야, 친부모를 버리고 그 딸을 팔려는 계획으로 잘해주는 악한 포주를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면 부모가 막아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막아야죠. 아무리 딸이 그 상태를 즐길지라도 그 결국이 파멸이라는 걸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걸 방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딸이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라고 원망을 해도 그거를 내버려둘 부모는 없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동화되는 걸 자꾸 못하게 합니까? 결과를 뻔히 아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고 타협된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0: 네,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를 한 350년 동안, 더 많았을 걸로 추정하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는 12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9절 봅니다. 시작.
1: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0: 죽은 후에는
1: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0: 예. 하나님 안타까워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줍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원위치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약합니다. 사실은요. 약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독대하는 부분이 있죠. 뭐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게 맞는데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앞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 세워진 지도자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소견에 오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 패턴이 뭐냐? 심판, 회개, 구원, 평화, 또 범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사기 패턴이거든요. 300년 이상 돌아가는데 갈수록 점점 나빠집니다. 우리 인생을 사사기 패턴으로 끌고 가는 출발점이 뭘까요? 그게 공존과 타협입니다. 그때부터 사사기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패턴으로 산다는 말 자체가 길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수십 년째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이렇게 반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사사기 뱉던을 이 굴레를 벗어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크게 힘쓰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20절에 2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0: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떠난 길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게 암흑기 아닙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쫓아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교회 문밖만 났으면 붙잡고 함께 가는 공존하는 세상의 가치, 이런 없습니까? 쫓아내는 것을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돌아서면 하나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에 젖어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젖어들지 말고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이어폰과 헤드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들이 볼륨을 너무 높여서 들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볼륨을 최대한 키우는 이유는 특정 노래나 가수를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변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동영상을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응답을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룹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요. 오히려 그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작은 속삭임에 불과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헤드폰을 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면서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단체로 하이킹이나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다리가 길고 걸음이 빠르지만 다른 이들은 여유를 부리며 늦게 걷는다. 보폭이 다른 누군가와 걸어가면서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애를 쓰거나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다 보면 짜증이 날 수

수 있다. 성령께서 한 걸음씩 보조를 맞추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위안이 된다. 우리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가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께서 항상 보조를 맞추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진할 수 있다. 오늘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걸으라.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걸어야 할지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킹스웨이 뮤직의 비스테이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필 데이브의 Presence,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현재의 행복을 유지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행복할 때 현재의 행복에 온전히 만족하고 즐기는 것인데요.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냥 행복을 누리세요. 좋으면 그냥 지금을 좋아하세요. 지금 여기서 무얼 더 보태려고 하지 말고 더 욕심을 채우려 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바로 지금을 즐기세요. 당신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려 할 때 현재 행복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day by day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영어 찬송 끝곡으로 전할게요. 흥미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조급함으로부터 나를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급함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2023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스페인의 북쪽에 가면 산악 지역이 많은데 그곳에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스페인 철도청에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400억을 들여서 가장 최신형 열차

31대를 주문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자기 임기 안에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담당 부서 직원을 계속 쪼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물을 보여달라. 자, 이런 압박이 계속 오자 실무진들이 다급해지니까 원래는 현장에 가서 터널도 직접 확인하고 레일을 직접 측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이걸 다 건너뛰고 서류에 나와 있는 규격만 믿고 그냥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북부 산악 지역의 터널들은 대부분 19세기에 만들어진 터널들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구멍에 현대식 큰 열차가 와도 현실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최신형 열차가 다 만들어졌지만 이건 터널을 지날 수 없으니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스페인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 문제로 인해서 교통부 차관과 철도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지금의 터널에 맞는 작은 기차를 설계하고 주문을 했지만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랍니다.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역대급 코미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코미디의 주인공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또는 불안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손에 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급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자꾸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목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두르게 되고 불안하고 조급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조급해질수록 나를 그 조급함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곳에서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블레셋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저 블레셋을 막아달라는 여론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훗날을 위해 정예부대 3,000명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날을 생각해서 이 군인들을 훈련하곤 시켰어요. 어느 날 수도를 아들 요나단에게 잠시 맡기고 사울 왕은 2,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산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요 사이에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수도를 지키라고 맡겼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블레셋 수비대 하나를 공격한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하며 엄청난 전쟁을 발발시켜요. 블레셋은 이 사건으로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숫자가 병거만 3만 대고 기병이 6천 명이고

많은 보병이 이스라엘의 진을 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가 없었어요.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겨우 손에 쥐고 있었지만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 이 철로 된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병사들 마음속에는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가는 우리 모두 다 객사하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모든 병사들의 마음속에 전의를 잃고 정신없이 탈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군인은 산속 굴로 숨어들고 어떤 군인들은 바위 틈과 숲풀 사이로 숨어서 안 나오고 아예 어떤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외국으로 도망치는 군인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남아있는 군인들도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사면초가에 놓인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를 급하게 부르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가려면 7일 정도 걸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엘이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리는 사울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단 하루만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다리는 순간 군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 사울의 기다림은 점점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은 급기야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례를 사울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읽으면서 사울의 교만함을 비난한다든지 사울의 조급함,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혀를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난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 사울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시험 앞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 사울이 될 때가 있어요. 실적과 결과와 열매를 손에 쥐어야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사울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내 의도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사울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절차야 어떻게 되든 편법이고 뭐고 당장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올인을 다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능력자라고 하고 심지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울을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사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능력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찍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세상에 알려서 특종을 내고 싶었어요. 그 필름이 런던의 한 언론사의 긴급 공수가 됩니다. 데스크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빨리 해라. 특종을 내야 된다. 그래서였든지 필름을 받아서 넘겨받은 당시에 15살짜리 암실의 조수가 그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는 인쇄 마감에 쫓겨서 아주 극심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해요. 필름이라는 것은 원래 서늘한 상온에서 천천히 천천히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살짜리 이 조수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건조기 온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결국 필름은 온도를 견디지 못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면서 그 소중한 106장의 사진 중 95장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결국 빨리 조급하게 서둘러서 지름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전쟁이 됐든 그 상황의 정치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다소 미련할 만큼 원칙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위대한 결과를 얻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1990년 걸프전쟁 당시에도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항공업계 전체가 무너지고 경쟁사들이 줄줄이 파산을 할 때도 이 사우스웨스트는 30년 넘게 꿋꿋하게 흑자를 기록한 회사예요. 도대체 그런 전 세계적인 공황 속에서도 어떻게 사우스웨스트는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 원칙이 있는데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우리 회사는 항상 정해진 만큼만 투자하는 그 룰, 그 선을 늘 지키는 거예요. 단적으로 1996년도에 항공업계에 엄청난 호황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전 세계 유명한 100개의 도시에서 돈을 싸들고 이 회사에 찾아와서 취항을 요청하는데 다른 항공사들과 다르게 이 회사는 그 당시 원칙대로만 딱 4개의 도시만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황 때도 그렇게 부풀리지 않으니 거꾸로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막 달리거나 멈추지 말고 불황이든 호황이든 딱 정해진 만큼만 전진할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세워진 원칙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수 없는 이야기들,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원칙의 중요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그 시대시대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고생고생 끝에 경호대장, 이집트의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 마님이 자꾸 유혹을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제는 요셉이 그 고생과 서러움을 벗어나고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 39장에 딱 한마디 하죠.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말하면 편안한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미움도 사고 오해도 사서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조금 다시 지나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떨어뜨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지키셔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히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의 뭘 보신 걸까? 그거예요. 빠른 길의 유혹 앞에 원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들어쓸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가 있다면, 너는 그 유혹의 길 앞에서도 원칙의 길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느리게 가는 것을 손해보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거꾸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사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 낼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높여주신다. 이 조급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냐. 그게 맞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번제의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표정기 없는 황당한 얼굴로 왕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때 사울이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변론을 얘기해요. 그게 11절, 12절에 나와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나름대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군인들은 자꾸 탈영하고 정보에 의하면 블레셋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정보는 들어오고 당신이 와야 하는 시간에 제때 오지 않으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적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변명을 단 한마디도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 말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떠나요. 홀로 남겨진 사울은 떨리는 손으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았나 헤아려 보니 한때는 3천 명이 넘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600명 남짓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600명도 의미가 없죠.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 앞에서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껍데기들 병사들만 그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사울이 이때라도 정직하게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사무엘을 붙잡았다면 그의 운명과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하나님은 능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울을 분명히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이 사울을 비극의 인물로 만든 건 조급하게 제사를 드린 사건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한 이 두 번째 사건이 그의 인생을 더 비극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합리화한 그 두 번째 태도가 진짜 그를 비극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급함이 생겼을 때, 불안할 때 거기로부터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변명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잘못됨과 문제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줄 알아.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하게 섰을 때 힘들지만 잘못된 길로 가던 인생에서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 때가 많아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불러요. 예컨대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런데 자기 위주 편향의 심리적인 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 아빠가 전날 TV를 봐가지고 내가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뜻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 누군가 그 어떤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건에 투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자기 위주의 편향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는데 옷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 이게 무슨 뭐 아내 때문이고 이게 아침부터 애들이 찡찡거려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뭐가 그게 달라지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시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제 입장에서 어떤 대상이나 또는 상황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제 경험에서 그 당시 자기 위주 편향으로 내가 어떤 원망의 꺼리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좋은 결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정직하게 내 아픈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말해야만 내 몸과 병이 낫는 것처럼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실패 앞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더 내 인생의 조급함으로부터 결국 나를 지켜내더라. 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잘못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켰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하죠.

0: 자, 다윗은 한마디를 역사에 남겨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긴 문장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 앞에, 문제 앞에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우리의 선조들도 늘 그랬고, 그것이 내 특권이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지만, 그는 정직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잖아요. 물론, 그가 지은 대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는 하지만,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인생을 다듬어 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변명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내 치부가 드러날 때 또는 내 실패가 보여질 때또 성급한 뭔가를 쥐고 싶을 때 조급함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포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변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연약함 앞에 직면하도록 나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가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그 감정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마치 유능한 사공이, 유능한 뱃사람이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조급함의 물살이 우리 앞에 올 때도 능숙하게 노를 저어 목적을 향해 항해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 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레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울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
1: 우리 모두 일어나서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

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K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살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 도움을 되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이는 수감이 되고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우리 그 김영미 우리 팀장님, 우리가 지난주에 소망교도소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출소하신 분들과 계속 이어져서 관계를 형성한다, 또 특별한 모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3월 1일, 8월 15일 이렇게 1년에 두번 소망에서 출소하신 형제님들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 출소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또 그리고 감사의 간증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디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소 이후의 삶을 누구하고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0: 쉽지는
1: 예,
0: 않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고 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서로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인 것
0: 또
1: 같습니다.
0: 뭐냐면은 자기가 수감돼 있던 직원들하고 나와서 허물없이 나는 출소해서 이러이러한 경험도 있었고 이런 사정도 이런 예로 듣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한다. 뭐 등등 이야기한다는 게 일반 구경 교도소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매년 3월 1일에는 미스바 앤드 에베네셀 기도 모임이라고 열린다 그러는데 특히 미스바하고 에베네셀 기도 모임이라는 이 명칭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 때문입니까?
1: 이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도, 그러니까 같은 포맷으로 두번 정도 있는데, 3월 1일은 좀 기도에 집중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축제처럼, 그래서 이름도 이제 축제인데, 함께 모여서 이제 축제처럼 예배하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좀 드리는 그러니까 8월 15일을 좀 준비하면서 3월 1일을 만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통해서. 네.
0: 이거 어떻게 보면은 3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0: 미스바라는 게 기도의 모임이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스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8월 15일 같은 거는 이제 소망의 그 홈 어울림 축제. 그래서 이제 같이 소망교도 공동체의 모임. 이때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모이는 거잖아요. 형제로.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0: 형제로. 그러면 이 모임에서 뭐 이제 예배도 있겠고 서로가 나눔도 있겠고 하는데 이 소망교도소 안에서 이 8월 15일날 하는 특히 8월 15일날 날짜 정한 이유가 뭐 있는지 궁금하지네 갑자기.
1: 사실 처음에는 8월 15일이 아니었고요. 뭐
0: 네네.
1: 9월 처음 모임이 9월 셋째 주뭐 이렇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막 구세토만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평일에는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했는데 그게 이제 3월 1일이고 8월 15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0: 저는 이제 3.1절하고 광복절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1: 뭔가 뭐 그런 자유함을 얻은 뭐 이런 의미를 붙이자면 또 붙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0: 그날은 또 쉬는
1: 네,
0: 날이니까.
1: 쉬는 날. 그래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정해진 것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의미를 더해서 또 그렇게 또 이제 어쨌든 세상 밖에 나가서 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모인다 뭐 이런.
0: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일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출소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관계를 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전해드렸지만 간이어서 이렇게는 기도회 모임이나 어떤 뭐 격려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그런 타임을 갖는 게 없는데 이제 소망교도소는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나가서 보면 누군가 비빌 언덕이 있어 위로를 받고 또 자기 속 얘기를 해야만 또 거기에 대한 누군가로부터 덕담도 있고 세임을 얻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한다면 이 8월 15일 날 하는 이 어울림 축 제는 소망교도소 안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사는 겁니까?
1: 아, 저희가 교도소에서 모이지는 않고요.
0: 네네.
1: 외부에 저희와 협력해 주시는 교회나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 그런 교회를 빌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좀 대여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 자원봉사자로도 들어오고 계시는 그 허브 공동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카페 허브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데요. 이곳의 장소를 빌려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찬양과 예배가 시작이 되고 식사 이후에 2부 때는 또 이제 삶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 특징이 뭐냐면 2부 순서를 또 저희 출소한 형제님이 진행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점점 지금 그분이 진행하신 지가 3일째 돼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진행 실력이 유재석급으로 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네,
0: 유재석급으로
1: 올라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진행을 점점 더
0: 궁금하네요.
1: 잘하시더라고요.
0: 8월
1: 네네.
0: 15일 날 보니까 뭐 강동구 둔촌동에
1: 둔촌동.
0: 있는 디자인 카페 허브에서
1: 네.
0: 10시 30분에 그러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일반 사람들 다갈수 있나요?
1: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실 수 있는데요. 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 공동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족들 같이 오시기도 해요. 출소자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을 같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0: 제가
1: 때문에 오셔도
0: 저번에 그
1: 됩니다.
0: 소망교도소에서 어떤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출소한 그 분이 가족을 같이 온거 봤어요. 아기 듣고.
1: 네네네네.
0: 그거 보고 저는 정말 아름다운 충격을 받았어요. 감 상상할 일반 교도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이제 8월 15일 날 하는 둔촌동에서 디자인 카페 허브에서 하는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소망 공동체라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닌 사람도 올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누구나.
1: 네.
0: 제가 왜냐하면 우리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1: 아, 같이 기도하고
0: 그렇죠.
1: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0: 그렇죠.
1: 오셔서
0: 왜냐하면
1: 해주셔도
0: 교정에
1: 감사합니다.
0: 관심
1: 관심,
0: 있는 분들 또 우리
1: 네.
0: 아름다운 고백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가족의 아픔이 있고 남편이 또 부인이 부모님이 또 자녀가 교도소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같이 이런 참석해서 같이 은혜 시간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비록 가족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해서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 있으니까.
1: 오, 있으시다면 네, 같이 예배 드리러 오셔도 누구든지. 네, 좋습니다.
0: 그렇다고
1: 네.
0: 한다면 이제 아까 그 출소하신 분이 이제 한 3회 정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유재석급의 진행자고 그러는데 그 우리 그 팀장이 여기 팀장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같이 참여해 보셨잖아요.
1: 네, 저희가 이제 소망홈 어린 축제를 하게 되면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원하고 출소자 형제들이 같이 그 찬양팀을 이루어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해요. 네.
0: 직원하고 또 형제들하고.
1: 네, 네, 네. 같이 찬양팀을 이뤄서 저희가 그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수용자와 직원이 연합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럼 혹시 예배에서도.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출소한 분들이 소망교도소 와가지고 현재 있는 수용되어 있는 형제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줍니까?
1: 네. 아까 그 유재석급이 되셨다는 그 출소자 형제님도 소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 멘토로 참여도 교도소에 다시 멘토로 참여도 하시고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출소해서 변화되신 분들이 다시 교도소에 돌아와서 멘토나 교육으로 지금 담 안에 있는 형제들을 또 본인이 회복했던 그 길, 변화됐던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0: 본인이 경험해봤고
1: 네네네네.
0: 또 병원에 출소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네. 그걸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는 걸 제시하면서 현재 수감생활 하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겠네요.
1: 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0: 내가 직원, 만난 하나님. 우리 네.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이 간증보다는
1: 네,
0: 또 그런 교육보다는 그분들의 직접 참여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교도 너무나 좋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교도소 할 수 없는 것들 하는데 그럼 앞으로 소망교도소는 출소하신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데요. 어쨌든 죄를 지어서 이 안에 오셨지만 이 안에서 반드시 좀 변화돼서 세상에 나갔을 때 뭔가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가정에서는 온전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또 사회에서는 건강한 시민으로 잘 적응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정말 그리고 나와 같이 무너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고 먼저 손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소망교도소에 좀 독특하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수용자와 직원들 구성된 합창단이 있는 걸 알고도 발표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1: 네. 저희 소망합창단이 있는데요. 수용자와 직원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합창을 하는데 2011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0: 네.
1: 그 이후에 꾸준하게 외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 공연을 하고 있고 수정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한 적도 있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반주하고 지휘를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창 지도를 직원이 하고 수용자 형제들이 합창 단원으로 또 직원들 일부도 합창 단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합창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다들 눈물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실력도 절대 나쁘지 않고요. 네, 실력도 너무 좋고 저희 시그니처 또 곡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할 때는 또 그 곡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거기에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되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뭔가 변화된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들이 담겨있는 곡이다 보니까 그 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0: 갑자기 네. 그 저기 우리 하모니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1: 네네.
0: 청지여자 교도소의 합창단이 뭐 공연하는 모습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기적인 무슨 공연이 있습니까? 무슨 날짜라든가 뭐 달수라든가
1: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공연은 사실은 초청을 해주셔야 나가는 거고 근데 초청을 매년 해주시는 이렇게 좀 곳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0: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정도는 정기 발표회
1: 아,
0: 같이
1: 선언교도도 안 했어요?
0: 네네네 정기 발표회,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런 합창단이 다른 수용자 형제들 앞에서 발표회처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1: 그래, 일반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0: 때는 네 아무리 교도소 저희가 이제 외부인들을 또 초청해서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술 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던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학술 대회 현장에서 소망 합창단이 합창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그럴 때는 뭐 초청된
1: 그거예요. 작년에 학술대회 소망교도소 했을 때그
0: 성가복
1: 공연했던 거.
0: 입고 네네 맞아요. 그때 그 소망 합창단입니다.
1: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좋았어요. 끝으로 기도 제목이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은 소망교도소가 이제 개청한 지 올해로 16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비전을 좀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들이 지금은 남성 수용자 에게서만 이제 남성 수용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여성에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런 꿈과 비전을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꿈과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교도소라는 곳을 일상에서 생각하시기는 사실은 어려운
1: 그렇죠.
0: 공간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져 봤고, 또 무너졌던 그런 자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 들이나 그 자리들을 생각하실 때 누군가가 해주는 기도나 나에게 손 내밀어 줬던 사람들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비록 담장 안에 있지만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오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시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그걸 기도로 해주셔도 너무 좋고, 또 저희 소망교도소의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셔도 너무 좋고, 그냥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왜이 사람들이 변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만이 할수 있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해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제들의 변화, 진정한 변화, 그리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사회 가운데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날 때, 그냥 한번 매일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긴 없지만 기억날 때
1: 기억날 때
0: 네, 한 번씩
1: 1분이라도
0: 네, 기도해
1: 한마디라도.
0: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1: 그 아까
0: 네.
1: 이제 그 자원봉사 얘기할 때그 만약에 이제 이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 중에 좀 달란트가 있는데 나도 소망교도소에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요?
0: 일단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원봉사자 문의하실 수 있는 번호, 전화번호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나 안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뭐 상담이나 뭐 음악 치유, 뭐 미술 치유, 뭐 여러 다양한 분야는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커리큘럼들이 짜여져 있어서 하시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투입되시기는
1: 그렇죠.
0: 어렵고, 일단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아놨다가 그 적당하게 알맞은 것들이 있다면 그때 한번 의사를 여쭤보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 교정 선교 뭐 이런 그런 교정 선교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통해서 뭐 집회나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섬겨주시는 걸로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안내돼 있거든요. 그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1: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데 소망교도 딱 치면 나오는 거죠?
0: 네, 네이버에 소망교도소 치면 홈페이지가 바로
1: 네.
0: 뜹니다. 그럼 거기에
1: 이렇게 방송 나와주셔서 3주 동안에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요. 소망교도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영역 끼쳐서 많은 수용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도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뭐냐면은 그 소망교도소 출소할 때에 수용자 출소할 때에 그 모여서 이렇게 허구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일반 교도소 보지 못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나가신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얼굴이 밝던데.
0: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출소, 그러니까 형기 종료 출소는 보통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보신 장면은 가석방 때 10시에 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나가시는 분들과 가족분들, 그다음에 그때 이제 나가는 걸 축하해 주려고 오시는, 응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세상에 나가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신앙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0: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인사하고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제가 그 지난 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 가석방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따뜻한 커피도 주면서 이렇게
0: 아, 그 지역에 북내 저희 그 인근에 북내중앙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교인분들께서 봉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따뜻한 차하고 네, 간식 같은 거 주시면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목이 마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그 성도분들이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너무 춥고 너무 더워도 항상 나오셔서 그렇게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1: 그 교회 직원이 다니는 직원도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0: 다니는 직원분도 계시고.
1: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허구해주면서 격려 토닥토닥해주면서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또 다만의 영혼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소망교도소를 놓고 또 우리 직원들 놓고 또 직원들이 많은 헌신합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건강해야 또 수용자도 선한 영향 미치니까 우리 직원들 놓고 소장님의 모든 직원 놓고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이현정이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아픔이라든지 또 잘못된 점, 부끄러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나면 이것이 나중에 내 허물이 되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부끄러웠던 사실들은 할 수만 있으면 좀 감춰놓고 싶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는 종종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잘 공개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증할 때 그러죠. 제가 이전에는 술주정병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점쟁이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봤더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그 아픔과 실수가 더 이상 오늘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제가 과거에는 뭐 술을 말술로 먹는 술주전병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와 다른 게 내가 변화됐음을 강조할 때 종종 과거의 내 잘못, 실수들을 드러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지도자로서요 이런 과오는 굉장히 리더십에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나를 변화시킨 것이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복음은 받아야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오랫동안 고행하고 묵상하고 수련해서 스스로 독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전해 받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고 또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깨달음과 득도입니다. 내가 오랜 수행과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고 득도했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정 사람이나 교주가 내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이것을 설파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 내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 성경 내용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삼위일체,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저자라도 이런 거 안 읽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내용 적혀 있으면 이거 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라고 하느냐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때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또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창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봤더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복수를 사용하고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에도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위격이 세 개 나오다 보니까 이걸 한자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격이 세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받아들일 때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노력과 의지와 더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실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누가 깨달아서 득도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메시지는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출처가 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정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잡지들 있지 않습니까? 메디컬 잡지에서 나오면 의학적으로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어요. 뭐 인터넷 사이트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이트가 있고 믿지 말아야 될 사이트도 있어요.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이게 진실과 관계없이 좀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전혀 농담하지 않고 이렇게 좀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농담을 합니다. 그럼 이게 막 헷갈려요. 이게 농담인지 진실인지. 하물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면 이거는 특별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그래서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혹은 성경을 통해서 어쨌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사람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걸 또 전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죠.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이걸 역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지 않겠느냐. 전해주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냉혹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방법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패자부활전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조들이 이미 죄를 범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 악한 마귀가

그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공격하다가 좀 더 쉬운 방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마음이 상하면 교회의 본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도 원하지 않지만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와 오해와 뭐 다툼, 갈등이 일어나면요. 교회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게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예배가 막혀요. 분명히 앉아 있는데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앉아 있는 건지 예배드리는 건지 버티고 있는 건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약한 마귀가 관계를 깨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도도 막혀요. 아, 그 사람께 먼저 한참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 분노와 억울함의 사건만 묵상하고 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묵상이죠. 복수심에 막 분노에 막 휘둘리는 잠도 못 자고. 또더 나아가서 전도는 더 어렵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내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너나 똑바로 살아라.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 교인들끼리 쓸데없는 갈등과 다툼,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공격들로부터 여러분을 잘 보호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지 대우받으려고 온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더 사랑받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어쨌건 교회는 본질적인 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간직하고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 1959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볼보라는 자동차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는 이 자동차를 제일 튼튼하게 만드는 걸로 좀 유명한 회사예요. 트럭으로 출발했던데 승용차도 제가 볼 때는 프레임이 제일 튼튼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 엔지니어 중에 닐스 볼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사용하는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합니다. 처음에는 2점식이었어요. 여러분 종종 고속버스 타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허리만 조이는 안전벨트가 있죠. 이걸 처음에 사용했는데 이게 부작용들이 있어요. 급브레이크를 쓰거나 사고가 났을 때 상체가 숙여지면서 안면도 부딪히고 허리도 나가고 특히 목을 너무 잘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개발하다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3점식이란 게 뭐냐면 몸의 세 군데를 잡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상체가 쏠리지 않아서 굉장히 안전해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개발한 뒤에 볼보 회사의 임원진들이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거 특허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분명히 특허만 내도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회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창립자와 임원진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요. 사람의 생명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이익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명과 너무 직결되는 문제고 이 안전벨트의 확률을 보니까 이 죽을 만한 사건이지만 3점씩 안전벨트를 하게 되면요 일단 2배 이상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도 중형이 있고 경향 사고가 있는데 중대 사고가 날 확률을 얼마나 줄이느냐 봤더니 중상을 입을 확률을 90% 줄인대요. 90%. 여러분 안전벨트 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상 입을 확률을 90% 줄이는 확률이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독점하거나 특허를 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공유해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고 특허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뭐 3점씩 안전벨트를 오픈해요. 이때부터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특별히 승용차는 무조건 3점씩 안전벨트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세계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살린 발명충 리스트에 이 안전벨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위대한 일을 한 거죠. 독점하지 않고 나누어 준 것. 사실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러나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잘 믿고 구원받으시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효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건 뭐냐면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갈때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요. 오늘 1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울아라고 부른 거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란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언제 바울이란 이름을 바꾸느냐 봤더니 해외 선교 사역을 나갈 때는 로마식 이름, 통용되어지는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유대 지역에 있을 때는 유대 이름을 쓴 거고요. 해외 선교 나갈 때는 이제 로마식 이름을 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이름 쓰고 또 외국에 나갈 때는 영어식 이름을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한 구약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을 내긴 냈는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란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성령님의 재조명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재조명하심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 하셔야 되고, 보혈의 기도를 한 다음에 꼭 해야 될게 뭐냐면, 오늘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래요. 성령님께서 재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열심을 냈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어지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게 할때 시야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던 내용이 어느 순간 감탄을 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나름대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2025년 2월, 작년 2월이죠. 그 기독교 단체 중에 기독교 박해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박해를 받는 지역 혹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팀이에요. 그 대표적인 팀이 오픈 도어즈라는 팀인데 이곳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예수 복음 전하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정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명이에요. 진짜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도 불편해지고 그 가족들도 위험해지니까 정직이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서 그의 사연을 공개를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와 자랐는데 할머니가 밥을 지을 때도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잠을 잘 때도 중얼중얼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측은한 눈빛을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미신을 가지고 있구나.

0: 작게 생각하며 이제 쭉 자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을 하게 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할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중얼중얼한 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도 중얼중얼한 게 기도한 것이었고 자기를 측은히 쳐다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과거의 기억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탈북했던 것, 무사히 살아온 것이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아닌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장점도 있지만 교회 문화가 마치 진리라고 깨달아요.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고집스러워져요. 저는 일평생 교회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런 저에게도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리 잡은 고정관념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구나.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데 또 깨달아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완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고집스러운 사람. 근데 성경의 완악한 사람은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에게 표현했던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저주스러운 단어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먼저 그랬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 입을 막으셔야 돼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먼저 그런 거잖아. 변명하고 합당하면서 결국 변화의 기회를 잃어가고 고집스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대충 넘어가잖아요. 괜찮겠지. 아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를 잘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시간이 좀 너무 지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허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 앞에 있으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때 망설여서는 안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였던, 깨졌던 인간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참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가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미 평생 살아오면서 느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경험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9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우리는 쥐 어린이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도 우리 친구들의 방학도 훌쩍 지나가 버렸지요. 광복절 대체 휴일로 쉬게 되는 내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 끝난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겠지만 열심히 쉬고 열심히 놀았던 그 열정으로 이 학기도 힘낼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Now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나우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지금 들었던 찬양은 영어 제목의 찬양이네요. 우리 친구들, 나우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1: 전도사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0: 이렇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우는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 첫 곡 나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할게요. 2739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2주에 걸쳐 영화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교사인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협회 나우 찬양 너무 좋습니다. 와, 사연을 들어보니 2739번 청취자께서는 영화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영화부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부터 2살, 3살 정도의 어린이가 함께 예배드리지요. 아직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손가락을 펴는 것도 어색한 영화부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정말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영화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가르치느라 우리 2739번 청취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와 같은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마쳤을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죄어린이 친구들도 성경학교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임과 찬양,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배우는 신나고 즐거운 여름을 보냈지요. 정말 잘했어요. 또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나우는 어린이 전도협회 여름 성경학교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세리장 삭개오, 섬김의 사람 바나바, 나눔의 사람 다비다, 복음을 전한 안드레. 그래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 만나본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나우, 바로 그 즉시 변화된답니다. 새롭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여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나요? 저도 찬양 속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우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N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우 찬양과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에 바로 지금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어린이 CCM 찬양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드라마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내일 있는 대체 휴일도 의미 있게 잘 보내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 학기를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는 GR이니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사케오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 시간에는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2절

0: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말씀 에스겔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앞부분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의식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테니 살아나라. 새롭게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소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데 살리신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했으니까 그들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부지런히 선하게 사니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회복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2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희 신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 어떻게 된 거냐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내가 막 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삶도 엉망이 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힘들게 되었어요. 야, 너는 하나님에게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좀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를 사랑해서 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체면 때문에 회복하신다고 하신 것이 여러분 좀 섭섭하게 들리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변해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감사했다가 불편했다가

찬양했다가 하루에 12번도 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하면 사랑받겠지만 우리가 못하면 버림받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하니까 내가 나를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이름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회복할까요? 안 할까요? 회복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이름을 걸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가? 그 내용이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총 7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에 보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인도하여 모아드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정결하게 하겠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부정한 사람들을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단순하게 행동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마음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다섯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28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섯 번째는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29절에 30절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소산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진짜 회개를 하게 하겠다. 31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밉게 볼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신들이 미운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런 모습으로 내가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렇게 되겠습니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문제가 많고 부족한데 왜 그런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결심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내가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열심히 해보자. 내가 좀 부지런히 해보자. 내가 좀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36장에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37장에 보면 회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장 넘어 37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3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뼈가 가득합니다. 온통 뼈와 얼마나 뼈가 어떤 뼈냐 하면 2절에 보시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바짝 마른 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물어봅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을 보고 기가 막힐 겁니다. 완전히 말라서 흩어져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못할 것 같고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하라고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바짝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완전히 소망이 사라지고 완전히 바짝 마른 뼈들처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일이 생깁니까?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이 됩니다. 8절에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 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기에게 향하여 대언하라. 9절 끝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생명에도 큰 군대가 되었다. 10절 끝에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군대를 만들었을까요?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는 목적이 있어 만들어지잖아요.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군대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는 것. 너희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만 좋으면 내 은혜만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죽어서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어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소망 없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거하는 장소로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셨습니다. 즉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하시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지를 에스겔 47장이 보여줍니다. 47장에 보시면 성전이 하나가 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전이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이거든요. 회복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신 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 보니까 물이 발목쯤 되는 찰랑찰랑찰랑하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물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조금 가니까 강이 돼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마른 땅과 같았던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그물 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강이 흘러가는 좌우편에 큰 나무들이 생기는데 나무들이 철마다 열리고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로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강이 네 개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흐르는 강이 네 개가 있었는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실 때 강이 흘렀고 그곳에 성막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이것이 교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제 성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편안해지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 흘러가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47장에서 너희가 회복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살아납니다. 척박하고 황폐되었던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전쟁을 경험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이곳에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에 그들 가운데로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 말은 장막을 친다 그 말입니다. 집을 짓고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살게 되는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그림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에스겔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입니다. 버려 마땅한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완악한 이들을 굳이 바꾸셔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바꾸시는가? 우리처럼 연약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 계시는 동산에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것이 황폐화가 됩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에스겔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임마누엘, 완전한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에 대한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세상이 덮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이 나라는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실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뭘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36장으로 넘어갑니다. 36장 37절. 36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완벽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셔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면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온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어도요. 우리 경일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이왕제목

0: 서 없어도 아무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 일에 쓰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너도 일을 함께 했다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하나님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은 그 자리가 우리의 영광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부담스럽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인 줄 착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고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일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대단한 일을 다 어떤 일을 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했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미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기필코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성경 안에 그림처럼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세상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거쳐서 성막과 성전과 에스겔과 예수님과 교회와 요한계시록까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시다 라고 말하는 핑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건데 내 이름을 걸고 회복할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너희를 살려서 거룩한 교회를, 공동체 군대를 세워서 그곳에서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온 땅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남 탓, 조상 탓, 누구 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위지안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학위를 받고 서른이 안 된 나이에 세계 100대 대학인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교수가 됐습니다. 북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09년 10월 말기 암선고를 받습니다. 그녀가 아기 엄마로서 또 젊은 학자로서 정신없이 달려온 짧은 인생은 2011년 4월에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블로그에 남긴 글을 모은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야 알게 된다. 아,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우리가 작은 행동과 작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면 훗날 새들도 깃들고 그늘로 위로하며 열매도 나누는 큰 나무가 되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구분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받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인정을 받겠죠. 이른바 사과나무일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쏘시개 감으로 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밭이 필요한데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좋은 열매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요. 쿵쾅쿵쾅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해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화를 누그러뜨려야 하는지와 같은 지혜를 많이 알려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몇몇 구절은 외워서 익히라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먼저 잠언을 날마다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도하고 평강을 주는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만나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염려를 대신할 겁니다. 주님,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염려들을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익점은 고려시대의 목화를 재배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몰래 부통에 목화 씨앗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 목화는 원나라에서 반출을 금지시킨 품목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당시 고려의 공민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향한 문익점이 고향에 숨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목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문익점은 3년의 고생 끝에 겨우 목화 한 그루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전국에 퍼져 백성들이 사계절 내내 소못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우왕 시절에 다시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불안한 정치 상황에 고려 말기였지만 왕이 바뀌고 신하들이 죽어나가도 문익점만은 목화를 재배한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때에도 정몽준 편에 섰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참수를 당했지만 문익점만은 목화씨를 재배한 공을 인정받아 오히려 공신의 자리에 올랐고 그 후손들까지도 목화씨 문익점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직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0: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뭔가 조금은 부족해서 훗날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을 때 자신 있게 전도하리라 마음먹고 있지는 않나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복음 증거에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이 필 것이고 그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목도 생길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 낙심치 말고 훗날을 약속하지도 말고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1: 아멘.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인 것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은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아리우스파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리로 이단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학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원의 찬송은 경배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봉사로 한국교회 역사의 큰 어른이신 길선주 목사님의 삼위일체 사상이 잘 드러난 찬송인 홀로 한 분 하나님께입니다. 한국교회 예배음악에 평생을 헌신하셨던 김두환 장로님이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찬송 작가 세실 프랜시스 험프리즈 알렉산더 여사는 자군 최고의 근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해군 소령으로 매우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린 나이에 시가 쓰고 싶었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시를 쓰곤 했는데요. 나중에 아버지가 딸이 양탄자 밑에 숨겨놓은 시 뭉치를 발견하고 친구인 카벨 목사에게 보여주었는데

문제성을 발견한 가벨 목사가 이 찬송시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400여 편의 시를 남긴 위대한 시인이 되셨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에 교회학조 어린이들을 위한 찬송가를 만들었었는데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이분의 찬송이 네 곡이나 편집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알렉산더 여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문이죠. 만문입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네, 김성호 목사님의 시에 주성희 교수가 곡을 쓴 정말로 구원의 핵심을 얘기한 대단히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바리톤 김승철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칼빈이 1545년 작사한 시편 찬송 날 구속하신을 다음 찬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1세기 찬송가에 처음 수록된 찬송인데요. 루터와는 달리 천주교의 모든 예전을 거부하였던 칼빈이 루터교의 예배에 참석하여 회중들이 드리는 찬양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도 회중 찬송을 적용하면서 운율 시편만으로 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궁중 시인 마로의 도움을 받아 만든 제네바 시편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찬송가로 평가를 받고 있죠. 칼빈 자신도 시편을 의역하여 가사로 만들었는데요. 이 찬송도 그 중에 한 곡입니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적 구원의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학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듯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영적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은 신학의 성화 과정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늘 새로워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늘 더해가야 합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페더스턴 여사가 16살의 청소년기에 회심하고 이 시를 써서 LA에 사는 숙모에게 보내져서 고든에 의해 곡이 붙여진 참으로 유명하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은 에바다 남성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은 지금은 미국에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은 작곡가의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찬송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반음이 높은 내림마장조로 작곡되었고 도입부를 남성 유니슨으로 강력한 강구의 내용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후렴도 합창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되면서 편곡하여 회중이 부르도록 만든 찬송입니다. 대단히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해만 찬양대가 찬양드립니다.

봉사와 헌신을 주제로 한 찬송, 내 죄 속해 주신 주께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내용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희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에 다양하고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차,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아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샬롬.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슬픔을 겪을지라도 언젠가 그 하나님을 만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눈물은 닦아내고 또 기쁨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저녁도 평안한 시간이 될 거라 믿으면서요.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줄리어드 트리오.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시립 합창단입니다.

어느 젊은 남성이 공항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벨트도 풀고 소지품도 전부 내려놓은 채 아주 심각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있었죠. 그때 마침 그 뒤로 경찰관 한 명이 늠름한 세퍼트 한 마리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죠. 저 역시 영상을 보며 순간적으로 아, 저 남자가 마약을 소지했나 보다, 큰일 났네 하고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색대를 지나치던 그 늠름한 세퍼트 개가 갑자기 남자의 등 쪽을 보더니 멈춰 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찰의 손을 벗어나 통제 불능 상태로 그 남자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죠. 아,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물리는 게 아닐까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 남자를 향해 펄쩍펄쩍 뛰고 꼬리를 풍력 발전기처럼 돌리며 남자가 넘어질 정도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과거에 그 개의 어릴 적부터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돌보았던 원래의 훈련사였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단 한 번 순간도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겉모습은 엄숙한 경찰견이었지만 그 눈앞의 주인을 알아보는 순간 모든 규율과 훈련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고 오직 사랑과 반가움만으로 그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 영상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저러지 않을까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공항 검색대 앞에 선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힘겨운 일들을 마주합니다. 세상의 무서운 시선 속에서 진땀을 흘리며 심판대에 오를 것 같은 외로운 날들을 보내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 개가 어릴 적 힘든 훈련을 견뎌냈던 시간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투성이의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함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천국문에 이르러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리는 그 경찰견이 훈련사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을 잊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며 세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아이처럼 기뻐 뛰게 되겠죠. 축복의 통로 피아노 이종익, 가라모세 이와 첸버콰이어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힘드신가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길을 잃은 것만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은 그 눈물겨운 재회의 날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품에 안는 그 찬란한 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조금만 더 견뎌내고 또 힘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김해시리 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것, 자유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날 깨어있는 민중들은 그 자유를 만끽했을 겁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는 이제 그 가치를 잊을 만큼 일상이 됐죠. 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왜곡하는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이 있어 안타깝고 때로 가슴이 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힘쓰고 애써 기도드릴 뿐입니다. 한 줌 위선된 자들의 폭압이 크게 달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이루어짐이 더디게 여겨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함께 다짐하는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최명신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6314님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후 구역 가족들과 먹으려 반계탕을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못 오시는 권사님께는 가정신방 겸 만들어 배달가려 합니다.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네, 야, 이게 성도의 기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요 복이 아닙니까?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뭐 점심 도시락을 나눠준다, 그런 좋은 일들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도. 그리고 뭐 쭉 줄 서서 이렇게 무료로 급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착한 일들을 하시는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반계탕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누는데 그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나요,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아마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데 신방 겸 그 이제 해들고 가는 거죠. 권사님도 얼마나 반가울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권속들을 살피는 이 손길들, 이 발길도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렇게 또 나누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이 막 머리에 싹 그 떠오르면서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한 마음들, 표정들이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한참 읽고 또 읽고, 정확히는 이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구역 그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그 소그룹 중에 명칭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인데, 내가 사는 그곳 근처에 이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구역을 이루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뭐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 그 이제 같이 먹으려고 반개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일 자체가 은혜의 일이고요. 이런 삶을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니, 성도로서 함께 사니, 천성길을 함께 가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야,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요 먼저 듣고요. 정다윗의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네, 저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손바닥을요, 쫙 펴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셨다고요? 네,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손바닥 하나,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그리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에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중지에 갖다 대보시고요,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세요. 네, 잘 되시죠? 쉽죠? 그런데 이게요, 인간만이 할수 있는 동작이랍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구조라고 하네요.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듯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진정 은혜입니다. 윤형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은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너무 지치거나 힘이 들면 마음도 쉽게 무너지고 믿음마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초자연적인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던 선지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그를 만지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돌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우슬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초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잠든 엘리야를 찾아와 두 번째로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먹였으니 이제 일어나라고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잠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고 다시 찾아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의 연약함도 아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간혹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지쳐 있는데도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언제나 기뻐해야 하고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까지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쓰러진 자리에서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주님 품에 잠시 기대어 쉬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며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놀라운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의미합니다. 갈멜 산에서는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는 조용한 음성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마음마저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빨리 뛰라고 재촉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혹시 지금 지쳐 있습니까?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찬양 드림이 기쁨 되는 주일 밤 여러분과 함께하는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안내하는 듯 합니다. 잘 지내셨죠? 평안한 안식과 또한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바쁘게 지나온 시간 힘겨움에 그 땀방울을 식혀지듯 바람 한 점에 두어 주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도 주님의 시선은요 항상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으로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례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조건 없는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으로 그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필로스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두 번의 고백이 이어지죠. 세 번째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낮추어 필로스의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질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요. 용서하시고 회복으로 그 연약함을 그대로의 고백을 받으시며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요.

목자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억지로 아가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시고요. 필레오의 사랑, 낮춰서 물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은 맞춰주시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시선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고백드려요. 다윗과 요나단의 요한의 아들 시모냐, 이스연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고백드립니다.

그 사랑 얼마나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 앨범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내 결실의 계절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 위에 믿음의 열매, 감사와 기쁨의 열매, 풍성함을 누리시길 소망하면서요. 내 삶의 찬양의 기쁨도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경작하길 소망합니다. 아바드 샤마르 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주님이 늘 가까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찬양 스케치 시간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CCMI인지 찬양으로 끝곡 함께 나눕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어느 가정에나 한 번은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앞날이 전혀 불투명한 어려운 선택을 하려는 자녀에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 집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살아주실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더 이상 시시비비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딸의 말처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일까요?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죠? 여러분, 인생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줄여서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몇 가지 인생관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함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가 인생관이다. 인생은 누가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예외 없이 다음에 세 가지의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산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사신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 내가 산다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들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에서 등장하는 단골 대사고 요즘 소위 머리 좀 컸다고 하는 젊은이들, 뭐 저를 비롯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사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마귀가 아담을 꿰을 때 똑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없다. 내 인생 내가 살아라. 이러한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듣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독립해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버려라. 내 인생 네가 살지 왜 속박을 받고 사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좋다 나쁘다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주인이 되라. 왜 종으로 사느냐.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입니다.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모든 후손들은 내 인생

내가 살아야만 했지요. 그때부터 내 생에 내가 책임집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였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면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나오자마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해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해보려고 하겠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살면 무거운 짐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히즈 윌입니다. 우리의 자리.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인생관,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은 피곤입니다. 자신이 책임지며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신앙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 주체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런 경우를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 하고 이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더불어 산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끝없는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며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내 좋은 대로 끌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끝으로 세 번째,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찬양 나누시고 계속 말씀 나누실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옹기장의 누구도 부인 못해였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산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삶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며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얕은 신앙, 어린 신앙의 상태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입니다. 더불어 살지만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신다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이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께 복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섬기기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조수아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은 내 인생 누가 살아주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어린 신앙이 있고 끝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마귀는 내 인생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내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또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도록 나는 죽고 또 죽고 죽어 십자가에 옛 성품을 죽여버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삶. 오늘도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시작합니다.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38선을 넘어야 했던 한경직 목사님과 피난민들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중공군의 총소리가 탕탕탕탕 들려오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진흙탕길을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극한의 그 고통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피난민들은 주저앉아서 통곡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그곳에서 돌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밤새워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체절명의 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아침 해가 뜰 무렵 신비로운 안개가 적군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드린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소양의 마라나타, 김수진의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당시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했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집에 다녀오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깨어있는 종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 깊은 밤중에라도 주인이 왔을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그렇게 인내한 종을 주인처럼 대접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충성됨과 정직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그대로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뇌와 인내와 수고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적인 열심을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붙들고 인내와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 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빌포르드 감옥에서 춥고 깜깜한 지하 독방에 갇혔었다고 합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육신은 쇠약해져 갔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깊고 어두운 극한의 공포와 고립감이 매일 밤 틴들을 옥죄듯이 힘들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틴들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희미한 등불 아래서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은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비록 틴들은요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지만 틴들이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흘린 수고의 눈물은 영국 전역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향한 틴들의 영적 열심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날 수억 명의 성도가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열매로 풍성히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차디찬 감옥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지켰던 틴들 우리 순교자님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아워십의 주를 악모하는 자,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네, 세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클래식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어워십의 주를 앙모하는 자, 마코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셨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배가 불타오르고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칠흑 같은 밤, 영적으로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공포에 떨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자 한자 새겨넣은 성경책들을 강가에 던지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건넸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은 그야말로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님의 육신은 그날 밤 죽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셨지만 선교사님이 밤중에 뿌린 그 말씀의 씨앗,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밤중에 뿌린 이 빛과 같은 말씀의 씨앗은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의 불길을 지피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드린 그 믿음의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국 교회 위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폭발적인 부흥의 축복으로 넘치게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갚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원웨이 승어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원웨이 승어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마틴 루터는 황제의 서슬퍼런 그 체포영장을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성벽 안의 좁은 방, 사방이 정막하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칠흑같은 영적인 밤을 보내게 되죠. 몸은 병들었고 외로움과 영적 공격이 극에 달한 절망의 그 시간이었지만 루터는 그 어둠 속에서 펜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워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 안의 외로운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온 온몸으로 사투를 벌이며 영적 파수꾼의 자리를 지킨 이 루터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가 밤을 지새우며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은 마침내 인쇄되어서 독일 전역의 민중들에게 말씀의 등불로 환하게 타올랐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거침없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고립의 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묵묵히 인내한 이 루터의 영적 열심을 잊지 않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루터를 통해 어둠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복음이라는 넘치는 축복으로 이 루터의 헌신을 풍성하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므로 마지막 곡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어둠 속에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데 날이 선선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긴 무더웠던 여름에 선선한 바람은 우릴 기분 좋게 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똑같은 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분명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입추를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계절은 바뀌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내 영적인 삶도 이렇지 않을까?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 꾸준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분명 내 영은 성장하고 있음을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 찬송과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한부영 플레이트의 예수로 살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요.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서머 스페셜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다양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눴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주변에서는 어떨 때는 좀 날이 선선해서 에어컨을 안 켜고 잤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는 시도를 못 해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날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새벽과 밤에는 조금 선선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정말 이 길고 무더웠던 폭염 가운데 있었던 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시간

남편은 째깍 째깍 째깍 째깍하고 돌아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입추를 지났죠.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는데요. 입추를 지나서 그런지 정말 선선해졌더라고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기분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기분 좋게 선곡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옹의 프레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이 찐다.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고요. 가을이 되면 또 기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 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선선한 계절에는 좀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곡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구약성경에 있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아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래 참음이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치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내 힘으로 당장 해결하고 싶을 때 나의 열정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기에 오래 참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오래 참음은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담대한 영적인 행동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거룩한 기다림을 이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우르타이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트루바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패러슈트 밴드의 Complet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그어드리고요. 여수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치고 힘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을 하세요? 마냥 누워서 쉼을 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좋은 것을 먹거나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보양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뭐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치료다 해가지고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나 보상을 받게 되면 회복이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무더위가 지속된 한여름에는 그래서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서 또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휴식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떤 육체 회복이나 정신적으로 지침을 회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된 회복은 주님께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새로운 힘도 주시고요. 또 일어설 그 힘과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내 육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을 또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새 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전해드렸어요. 인생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럴 때 다그치지 않으세요. 내 곁에 와서 쉬면서 회복하라. 새로운 힘을 받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조금은 버겁고 지치고 때로는 이제는 막다른 길 같고 힘이 없다 부족하다 느껴지더라도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 내밀어서 힘주시는 분, 또 앞에서 이끌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또 극동방송 FM 채널을 통해서도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09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샬롬 해주셨는데 남북한의 상황도 그러네요.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또 단절을 외치면서 서로가 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복음 통일의 그 마음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마 깨어 계시다면, 또 기회가 되신다면 자주 함께 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남한 지역의 날씨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 박형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한 지 80여 년에 달합니다. 분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출하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삼아주셨는데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고 계신 탈북민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사역과 또 탈북민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에서 안 태어났으면 오늘의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보면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서 늘 웃음이 만발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일어나서부터 거울을 보면서 스마일 하면서 오늘도 잘할 거야,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낼 거야, 그 어떤 일에도 제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내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솟아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겪을 만큼 아픔은 다 북한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제가 13살부터 생선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때 18살에 제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많은 아사자들이 났을 때 저희 집에서도 8 식구 중에 5 식구가 아사로 돌아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저희 두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제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마누라들이 나가서 뭐 두부밥 장사하며 인조고기밥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남편들은 집에서 술을 먹고 외상을, 언니들은 그 남편들의 술 외상 가지고 비술 물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숙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한 대 있던 밑돈의 돈을 다 언니들한테 넣어놔주고 제가 중국 가서 한 달만 벌고 오리라 결심하고 떠났던 길이 결국은 제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냥 뭐 어느 한정 남자한테 팔려가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가정의 뭐 며느리로 뭐 이렇게 한 자녀의 엄마로 지극히 살면 되는데 그냥 나는 그 집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자기네 종자를 받을지 못 받을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마냥 구경하러 왔을 때 자궁에 루프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수치감을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제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됐는데 세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눈을 뜰 때마다 제가 병원인 거예요. 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분가를 요청하고 살고 있을 때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5월 4일이면 예정일인데 4월 26일 날 11명의 경찰이 와서 저를 들어서 경찰차에 실어서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한 봄 되는 주사바늘에 약물을 투여해서 제 뱃속에 약물을 투여해서 사산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만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의 기쁨은 엄마들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나면 예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기쁨이 있잖아요. 죽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엄마한테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낳아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사가 목 눌러 죽인 거예요. 그 목 눌러 죽어서 혀 가로 먹은 갓난 아기를 다리 거꾸로 들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딸 아이라고. 그때 제가 북한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선전대나 이런 데서 발성 연습을 할 때 해마다 봄이 오면 산가들에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계절의 봄은 오는데 내 마음속에 꽃은 언제 피려나 내 마음의 계절은 언제 찾아오려나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항상 중국에 팔려가서도 그 항신료 때문에 먹지 못해서 이 밥을 쌀밥을 물에 말아먹고 계란밖에 먹지 못할 때 배고파서 온 주제 거지에서 온 주제 뭔 가리는 음식이 이렇게 많냐고 할 때 저희는 나라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세뇌가 무섭더라고요. 이 죽은 아이를 출산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제 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오늘에 이렇게 된 것이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고 나를 지켜줄 주석이 없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세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어. 나를 지켜줄 용도자가 없었다고 제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다시 저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를 출산을 하니까 이제는 같이 사는 동거인의 엄마가 저희 자기네는 딸이 필요 없대요. 아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들을 많이 낳은 집하고 딸을 바꿔오래요. 7월 달에 태어났는데도 예쁜 이름을 지어준다고 눈 설자에 꽃부리 영자를 따가지고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었던 네일을 잘라서 바느질해서 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입히고 그러다가 60일 되던 날에 어느 자매님이 저인데 아 자기가 있는 곳에 누군가가 유모차가 있는데 필요하냐고 어차피 하나에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받으려고 제일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니까 옆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있었던 돈은 20원 전부였어요. 그 20원의 가치가 중고 유모차라는 그 가격을 대비해서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씨까지 써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날 알면 어느 말이 아냐고 왜 내 이야기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냐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다 참석하고 나니까 유모차 한 대만 받는 줄 알았더니 신생아 용품이 가득 주는 거예요. 수입대 북한말로 수입대 지출이 많네. 20원 유모차 중고 가격으로 저는 바쳤는데 신생아 용품이 플러스해서 더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만들어 있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예쁜 입히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옷을 예쁜 거를 못 입히니까 아기도 안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밀었어요. 남자애처럼. 근데 그 예쁜 옷을 입히고 나니까 그 머리를 민 것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혔는데 남자애같이

그러나 두 번째 주가 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유모차를 실어 왔으니까 뭐 교회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그래도 저한테 유모차 가지러 가겠다던 자매님이 한 번쯤은 전화 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8시 넘었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안 오지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초보적으로 한 번쯤은 내일 한번더 가보지 않겠냐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고 하니까 오, 갈래? 그러는데 안가 하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본심이라는 게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근데 그 밤이 한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기다려서 등에 아기를 놓고 자전거 타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5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또 아픈 거예요. 또 전도사님은 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 내내 힘들었어요. 안 가면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제가 내 다리가 굽혀지고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되는데 항상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춤 지지 흘리던 내가 제일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머리에서는 죄인이 아닌데 입술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감옥도 아니고 구치소도 아니고 뭐가 잘못해서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지? 입술로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곡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 몸에서 뭔가가 욱욱하고 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채소대야에 조금 못 넘게 다 토한 거예요,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는데 음식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던 거예요. 그때 영적 기도를 할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는 순간부터 내 몸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저는 하나님의 나를 창세부터 저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르실 게뭐 있냐고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협박하다시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자매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는 잡혀 나가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세상 말을 너무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매님 감사합니다 100번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감사 100번으로 끝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주는 말하는 저 은사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간절하게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통변의 은사까지 주십시오 하고 다시 기도를 해서 20일 만에 통변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결국은 성탄절날 어디 어디 예배당에 가게 되면 어느 집 며느리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와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저희 딸을 사용하셔가지고 돌 지난 아이지만 어린아이 품은 그 아이를 보면서 경찰이 동네에서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기적같이 다시 제가 경찰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력설날에 저희 딸이 폐렴으로 이변하게 됩니다. 폐렴으로 15일 동안 이변을 하면서 혈관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쉬는 쉬면 쉬는데 애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아과 원장님이 이제는 마음의 준비하세요 하고 저를 아기를 놓고 퇴원시키는 거예요. 퇴원시켜서 등에 아기를 놓고 간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저 같은 애를 던지고 제가 맨 땅에 추운 겨울에 2시간 동안 하나님 차라리 그때 죽은 아이처럼 내 품에 안겨주시지나 말지. 왜 1년 동안 내 품에 안겨놓고 정을 다 주고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눈물 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난리를 치고 교회를 지키던 할머니가 오늘이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울까 하고 실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애는 저 밑에서 버더덕 버더덕 대고 저는 맨 땅에 앉아서 뒤굴고 근데 갑자기 한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제 아이를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아이가 엄마 하고 저의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선 이름으로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설령아 놀라서 설령하고 부둥켜 안아야 되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갑자기 운해야 하게 돼.

그때부터 저희 딸이 운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얻고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너네가 고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고쳤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애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정신 돌아서 다시 병원에 온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애가 등뒤에서 활짝활짝 웃는 아이를 보면서 본인도 12달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덩어리를 버려버리고 온 가족이 소아과 원장님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방공망 부족을 틈타 러시아가 미사일 공습을 강화하고 동부 전선에서도 추가 점령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소모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립으로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중남미의 좌우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개발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국 AI와 로봇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 축소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가을철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늘자 보위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를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 차이도 5% 이하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 시즌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으며 항구도시 오데사에서도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공습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부족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걸프 지역에서도 패트리어트 수요가 늘면서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으로 러시아 접경 지역을 공격해 벨고로드에서 6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 주의 마을 두 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진격하면서 장기화한 전쟁의 소모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남미의 양대 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 끝에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대립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멜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와 맞서는 야권 후보 유세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사 대리급으로 낮췄는데 아르헨티나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해졌습니다. 룰라는 복지 확대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반면 밀레이는 정부 축소와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룰라와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밀레이가 상대 진영을 공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양국의 연간 상품 교역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르고 자동차와 에너지 등의 공급망도 긴밀해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의 전면적인 단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개발 활동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오픈 AI는 내부 평가 결과 아스트라가 사람의 개입 없이 핵심 시스템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목표만 주어져도 공격 방법을 스스로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위험 단계의 사이버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보안 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 뒤 다시 개발에 나설 방침인데요.
아스트라는 10년 이상 풀리지 않았던 수학 난제 10개를 해결한 차세대 모델로 공개도 했지만 엿새 만에 사이버 능력에 대한 우려로 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도 보안 시험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시험용 가상 환경을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공격 능력과 이를 막는 보안 능력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과 국방 등 민감한 분야부터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첨단 기술 기업 간의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리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5,716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했으며 순이익도 전년보다 약 200% 증가한 2억 7,821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는 약 61억 위안, 우리 돈 1조 2,800억 원을 조달할 전망인데요. 특히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 모델로 주목받은 딥시크가 약 300억 원을 투자하고 유니트리와 휴머노이드용 AI 모델과 고성능 범용 로봇, 대형 언어 모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로봇의 기계 설계와 동작 제어에 강점을 가진 유니트리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딥시크가 결합해 낯선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간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로봇의 두뇌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자체 기술 생태계 구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말 5.28%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가 최근 국채 발행 계획에서 향후 발행량의 증가라는 기존 표현 대신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발행량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채 공급을 줄이면 채권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도 일본이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기 국채 금리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등 실물경제의 금융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만으로 장기 금리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가을철 군입대를 앞두고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나타나 보위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기업소들이 가을 초모 대상자 명단을 군사동원부에 제출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당 청년 동맹 간부들이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모들로부터 달러나 물품을 받고 명단에서 이름을 빼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대 대상자 명단 누락을 돕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으며 전국에서 군사 동원부에 제출된 명단의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지자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보위 기관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진에서는 뇌물을 받은 간부들과 이를 제공한 부모들이 보위 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군복무 환경에 더해 러시아 전장으로 파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 초모가 러시아 추가 파병을 위한 예비 절차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입대를 막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가을 초모와 추가 파병이 실제로 연계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를 대형 쌀 도매상인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는 인민위원회 양정과의 지시와 관리를 받지만 실제 곡물 확보와 판매 등 일상적인 운영은 기존 시장에서 쌀 장사를 해온 돈주들이 맡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돈주들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부족한 자금과 곡물 수매 유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존 쌀 도매상들은 농장과 생산자, 중간상인 등으로 이어지는 자체적인 메인망을 갖추고 있어 국가기관보다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곡물 관리 경험도 있어 판매되는 쌀의 품질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곡 판매소 출범 초기에는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이 약 30% 차이가 났지만 현재는 격차가 5% 이하로 좁혀졌고 최근처럼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를 때는 판매소 가격이 시장보다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식량을 공급한다기보다 개인 장사꾼이 쌀을 판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국민일보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프로축구 선수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고 한국 팬들 앞에서 이례적으로 입단식도 가졌습니다. 이강인이 받은 7번은 구단의 대표적인 공격수였던 앙투안 그리즈만이 사용했던 등번호인데요. 지난달 말 약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50억 원의 이적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한 이강인은 구단과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자신을 원한다는 진심을 느꼈고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 순간 발전하고 싶은 선수라며 새로운 팀에서도 100%가 아닌 120%를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시메오네 감독도 이강인을 겸손하고 노력하는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이강인이 과거 그리즈만처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만 구름 가득하겠고요. 이어서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함경도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 지역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3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5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 대구 34도, 부산 3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제주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5도, 신의주와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개성 31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3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이 27도,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남해 동부와 제주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남해 바다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활에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녘의 영혼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문자 등 보내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중에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를, 말씀을, 교훈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밤낮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을 주시는데 흡족하게 주시려고 그랬는데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대접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사람보다 커다란 가마솥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 복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묵상하는 사람.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람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적인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죠. 뿌리가 강가에 있으니 마치 하나님의 진리, 긍휼, 은혜, 강가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 세상이야 가물든 말든 늘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죠.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은 악한 재산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복보수같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실을 맺는 사람.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다 볼 때 과연 내가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나 돌아다 볼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0: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 차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과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한국 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각자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 정착 8개월 차,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을 모셔봅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 바로 함께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 저희가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지금 북녘 땅, 고향 땅을 떠나온 지 그래도 기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네. 선생님의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저희 기억 속은 저 조선에 떠나올 때 조선이란 북한이란 나라는 매일과 같이 아우성 소리고 매일과 같이 죽어가는 그런 시체뿐이고 내가 거기서 죽으면 아이들 둘 엄마가 아이들도 죽게 되는 것이 거기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제가 거기서 더 살지 못했어. 내가 죽으면 아이들도 죽겠지 하는 그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아이들을 벌어 먹이자고 중국으로 돈을 번다고 떠난 것이 결국은 팔려왔습니다.
1: 아,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북한에서 보내신 거죠.
0: 네.
1: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중국에서는 몇 년 동안 그럼 계셨던 건가요?
0: 2001년대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2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1: 그렇게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네. 우리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0: 네.
1: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어찌 이 시간에 다 담아서 이루어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0: 가족분들을 향한 그리움도 있고 선택들도 있고 또 이곳에 오기까지의 무수한 여정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렇게 북녘당을 또 지난 날을 다시금 바라보실 때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또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시고 신앙생활도 네. 하고 계신데 그런 북녘당을 향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조선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이란 하자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0: 네.
1: 그러나 내가 중국 땅을 정말 그 산을 건너 바다 건너 건너고 건너 힘겹게 건너와서 태국이란 나라에 도착했어.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하나님 공부를 한다 했어. 내가 올렸구나 하고 무서운 생각도 나고 도망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루 이틀 지나며 하나님 공부를 하며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석기에 내가 그 험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정말 힘들게 온 것이 무사히 도착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0: 오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다다르셨고 그곳에서 네.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오시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계세요, 선생님.
1: 네.
0: 그럼 이 땅에 오신 지, 그러니까 남한에 첫 발을 내딛으신 지 이제 막 8개월 차가 되셨는데
1: 네.
0: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 기도 제목은 그저 조선에 두고 온 우리 북한에 두고 온 우리 아이들 우리 두 아들과 중국에 두고 온 아들 위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밝은 악기를 밝혀주시고 그 아이들이 죄를 지지 않고 살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정착 생활을 잘하게 하고 앞으로도 좋은 직업을 만나서 돈을 벌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돈도 보내주시고 매일과 같이 저는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0: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선한 길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눈물 가운데 서려있는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일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선생님의 가족분들도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우리 북녘의 가족분들도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그분들에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1: 하나님은 우리 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개척해 저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믿겠습니다.
0: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1: 네.
0: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이봉욱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기서 이 은혜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정 가운데 한 지점 지점마다 주셨던 은혜의 선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선물들을 그 여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가 있는 찬송에 이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남과 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한반도를 꿈꾸면서 그리고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눈물과도 같이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그 눈물을 기도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바로 알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과 기준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하여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시선만을 구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참 진리와 참 자유의 오늘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할게요.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또 우리 대표님의 새로운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20일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갯지렁이 한 통을 사셨는데 북한에서도 갯지렁이라고 하나요, 대표님?
1: 아니요. 북한에서는 바다지렁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갯지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한국은 그 바다 옆에 갯벌 있잖아요.
0: 네.
1: 그 갯벌 쪽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갯지렁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북한에서도 바다 지렁이를 이렇게 직접 구매하신 적이 있으세요?
1: 없죠. 북한은 이렇게 판매하건 아니고 없고 본인이 이제 그 잡아다가 낚시할 때 쓰거든요, 이게.
0: 아, 낚시할 네. 때 쓰는 거.
1: 낚시할 때 쓰는 것 때문에 싼 겁니다, 이게.
0: 그럼 한 통에 5,000원 사셨는데 한 통에 몇 마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보통?
1: 네, 보통 보니까요. 갯지렁이 길이가 거의 한 15cm 정도.
0: 그렇게 15cm요?
1: 네, 그렇게 깁니다. 근데 한 20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내돈내산에 해당할까?

0: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5천원 하면 너무도 적은 돈이잖아요.
1: 저희가 지난주까지가 너무 큰 단위의 돈들을
0: 아,
1: 많이
0: 그치, 맞습니다. 근데
1: 전자제품
0: 네,
1: 사가지고.
0: 5천원은 사실은 한국에서 말하면 일반 커피 거죠. 예, 한잔 마시는 가격이 될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일반 노동자, 평균 노동자들이 일한다 하면 한 20분만 벌어도 뭐 10분,
1: 맞아요.
0: 20분, 어쨌든 그렇게만 벌어도 이제 벌수 있는 돈될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내 돈에선 항목이 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궁금할 수 있는 게, 이
1: 그럼요.
0: 개찌렁이를 구매하는 걸 통해서 취미 생활인 낚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더라고요. 네.
1: 낚시를 원래 즐겨 하셨어요?
0: 그러니까 북한에는요, 간부들도 낚시가 엄청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정년퇴직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사회보장을 받는다, 공로보장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게 될 때는 할일 없으니까 낚시라는 거 취미예요. 대동강이라든가 압록강이라든가 각종 이제 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다 낚시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낚싯대가 북한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 북한은 거의 이제 일본산 아니면 중국산이 지금 다 북한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낚싯대가 북한에서 일반인들 사기는 엄청 비싸거든요. 저희가 낚싯대에 대해서 내 돈에선 해본 적은 없지 않나요? 아, 제가
1: 없죠, 없죠.
0: 낚싯대 지금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많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낚싯대를 사람들이 엄청 이제 그 간보하면서 그걸 구입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하나 구입되면 그 낚싯대가 엄청 귀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그 인근에 영종도 바닷가에서 제가 운동하다가 개찌렁이 가지고 낚시하는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낚시하면서 저보고 가는 순간부터 망둥이를 잡아내는 거예요. 망둥어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막 너무 제가 막 취미에 너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낚싯대 하나 더 있대요 지금. 와 옆에 앉아 하래요 나보고. 그래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그 개찌렁이를 제가 그럼 사올게요 해가지고 제가 사왔어요. 그 옆에 이제 개찌렁이 파는 가게가 있어요. 낚싯대도 팔고. 거기 가서 개찌렁이 사다가 개찌렁이를 제가 그때 잘라서 이게 끼우거든요.
1: 어머.
0: 그래서 그때 이제 한 5천 원짜리를 사서 같이 했는데 한 4시간 했는데 엄청 많이 이제 잡고, 잡는 족족 같이 또배 따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먹고 막
1: 아,
0: 그랬거든요.
1: 진짜요?
0: 네.
1: 손질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0: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그분이 장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와.
0: 이제 낚시하려게 되면 장비가 뭐냐면 물고기 배를 가르는데 물고기 크기에 따라서 그 가위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1: 어머.
0: 그리고 잡히는 게 요즘에 망둥어 있잖아요. 지금 봄 망둥어가 그 섬에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이뽐한 뽐보다 좀 약간 큰것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 이제 배를 따서 대가리 있는 채로 배만 따잖아요. 머리가 있는 채로 배만 따고 그걸 가져온 양념에다가 그럼 깻잎에다 싸서 이렇게 그
1: 어머.
0: 자리에서 드세요. 근데 배 따가지고 바닷물에 헹군 다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용기에 이제 깨끗한 물을 담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 한번 다시 또 헹궈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아, 얼마나 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전문가를 딱
0: 네, 그
1: 만나셔가지고.
0: 바닷가에 가게 되면 낚시하는 분들이 제가 궁금해하면 설명 잘해줘요. 제가 또 물어보면. 근데 그분은 와서 앉으래요. 그리고 자기 낚싯대 하나 이제 예비가 있으니까 걸로 가지고 해보라고. 근데 보니까 낚싯대가 한두 개 예비인 게 아니라 한번 나올 때마다 거의 한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1: 와,
0: 그분이
1: 진짜요?
0: 지금 걸쳐놓은 낚싯대도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예비가 더 있다고 그거 한번 가지고 해보라.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북에서 왔다. 북한에서 낚시 하냐. 그 이야기 하면서 같이 잡고 먹고, 얼마 그날이 기분 좋았는지.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자전거 운동하다가 거기 갔던 거예요. 그 영종포에 가면 구우배트라고, 구우배트 거기 이제 낚시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영종도 그 섬에 가면 낚시할 데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날 운동 삼아 집에서 한 10km 되는 지점에 자전거 타고 갔는데, 진짜 그거 맞닥뜨린 거죠.
1: 이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낚시터들이 곳곳마다 굉장히
0: 그렇죠. 잘돼
1: 많잖아요.
0: 있죠. 네.
1: 그리고 낚싯배를 하나 빌려서 아예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도
0: 예, 바다 낚시요. 한번
1: 있으시고.
0: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1: 어머.
0: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문 딸이는 바다 나가서 잡았는데 이 팔뚝치 같은 큰 이런 참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광어도 잡힌대요. 광어 그 북한 말하면 넙치라고 하는데
1: 광어
0: 고구버섯이거든요.
1: 맛있죠.
0: 그런 것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럭 있죠. 우럭. 요즘 우럭도 큰 것들 잡힌대요. 네, 맛있죠. 아, 참 그래. 그분이 한번 저하고 이제 계획을 해서 같이 가자고 하긴 했어요.
1: 어머, 처음 만나신 분인데. 네.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1: 네.
0: 그분도 은행에 다니시다가 지금 퇴직하신 분인데 연세가 저보다 한 3살인가 5인 분인데 그분도 한번은 그 지나가다가 저쪽에 손목항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한번 지나가다가 그분 낚시하는 거 구경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설명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씨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 그다음에 너무 또 이제 반가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낚시하는 걸 보여주고 그날 또 잡은 것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또 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참 이게 우리 한국 분들 보면 아 정말 다 마음들이 너무도 이제 정말 그 은혜스러워요 진짜로. 근데 다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분들도 네
1: 어떻게 딱 그런 분들을 또
0: 글쎄요. 근데 그분들도
1: 만나셔가지고.
0: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정말 내가 한국에 온게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하는 걸 정말
1: 네.
0: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1: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북한에서도 낚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이게 취미용 낚시보다는 생계형 낚시도 참 많을 것 같고요. 근데
0: 그렇죠.
1: 벌목하는 것조차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대동강에 숭어가 그렇게 유명한데 대동강에서 낚시하는 거는 자유로운 건가요?
0: 자유로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사처럼 그 구부배트라든가 손목항 가게 되면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시간은 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놔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곳은 바다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막게 돼
1: 네.
0: 있어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를 다 잡아 가지고 산 물고기를 그냥 넣어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낚시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돈 내거든요. 그러니까 영종도에도 그런 낚시터가 꽤 돼요. 몇개 되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이제 한뭐 하루 얼마 시간 동안에 얼마라는 비용이 있는데 제가 갔던 그 이제 구부배트라든가 이런 다른 곳들 보면 그건 그대로 이제 가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대동강도 가게 되면 낚시하는 곳 지정된 곳이 있어요. 거긴 그대로 이제 무료로 해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북한 사람들도 나이 많아서 집에서 노는 분들이 낚시하러 나오고 그냥 장기 있죠, 장기. 조선 장기, 장기하러 나오고 막
1: 어머, 어머.
0: 그래가지고 대동강 말고도요. 이제 각 지역들이 가면 그 지역들의 강이라든가 바다 가면 바다에서도 바다 낚시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낚싯대가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네.
1: 참, 여기서 낚시하시는, 이제 낚시를 즐겨 하시게 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0: 네.
1: 낚시에 취미를 두신 분들이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녘당에 대동강에 낚시하러 가시는 꿈을
0: 좋죠. 대동강 숭어 잡히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게.
1: 그 꿈과 설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날 낚시할 때 보니까, 좀 앞에 한 거기서 100m 거기서 고기가 큰 것들이 막 튀어오르는데, 그 숭어였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숭어라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살면서 강으로 올라가는 게 숭어예요. 그래서 숭어가 맛있는 이유가, 바닷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 살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기도 먹고 바다 모기도 먹고 하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잖아요. 근데 숭어는 해도 또 먹고 또 탕도 해 먹고 그러잖아요. 숭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대동강에 가면 숭어탕집이 엄청 평양에 유명해요. 그 먹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대동강
1: 반가우셨겠어요.
0: 숭어국집이라고 진짜 유명해요, 그게. 아, 그 생각이나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또 약간 그렇네요.
1: 그럼 낚시를 즐겨하지 않는 저도 가서 한번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동강 숭어.
0: 아, 부부간들 나오는 게꽤 많아요. 가보니까 부부간들이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부간들이 나와서도 이제 그동안 나와서 낚시하면서 여유에 이제 낚싯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 나누면서 이제 가정 이야기도 하고 애들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나오신 분들은 또 낚시를 던져놓고 또 그다음에 사색도 하고 낚시는 저도 지금 회사 일을 하니까 지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일다 그만두게 되면 나이 많으면 아마 그때는 낚시하러 다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하나님이 좀 이런 시간들, 이런 취미들도 또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생물,
0: 네,
1: 물고기를 주시고.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오늘도 이 낚시,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 결제 내돈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낚시하면 우리가 지금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고기를 못 잡는 그 우리 베드로나 우리 그

0: 제자들이 그때 그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 바다 나가서 고무를 치라 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고기 잡혔습니까? 그때 완전 기적 같은 그런
1: 맞아요.
0: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말씀 속에는 낚시를 하라. 근데 낚시라고 하는 게 낚시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낚는다.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렁텅이, 지옥 같은 그런 이제 어려운 초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1: 네.
0: 구원해 주는 걸 가지고도 이제 낚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 이번도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해봤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성경 말씀대로 좋은 데로 인도해가는 그런 낚시꾼의 삶 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어요.
1: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서로
0: 네.
1: 마주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0: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을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성경으로 한 줄씩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있음.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찬양 후에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의 불능이라는 낙인에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5월 12일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0: 8월 1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 지역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 6시부터 비가 줄어들며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1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의 하늘도 계속해서 잿빛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3도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가는 길 작고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남과 북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지난 토요일 광복절을 보내고 주일에 또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백성이 오랜 광야를 거쳐서 회복한 나라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여는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의 부족으로 삶이 곤고하고 질병으로 인해 운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인생길의 실패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인 듯 하여도 내 안에 나를 지탱케 하는 힘,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삽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삽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들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니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의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0: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무너뜨릴 곡, 마곡당의 왕, 곡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심판 이후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건축학적인 구조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전을 측량하는 사이즈가 이전에 알던 사이즈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40장 5절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길이가 성전을 측량하는데 한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5절에 보면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다. 예전에는 성전을 측량할 때는 팔꿈치로부터 이 손가락까지 이게 이제 한 척이었거든요. 한 척 약 45cm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52cm 정도 됩니다. 52.5cm 이 정도를 딱 측량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짓는 성전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 사이즈보다 더 큰 치수를 기준으로 이제 짓는 거죠. 그리고 장대 하나도 6규빗 보통 성전 하나의 규빗보다는 다른 규빗입니다. 6규빗 하면은 3.15cm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높은 높이로 성전을 새롭게 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이거 자체가 실물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보는 성전인데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40장 2절에 보면은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고 3절에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이 측량하는 기구, 장대를 갖고 서 있으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에스겔처럼 측량을 하지 않지만 이 측량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측량할 때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지팔빌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바깥을 측량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핍박이 계속되어 오지만 그러나 내소를 하나님이 측량한다는 건데 이 내소를 측량한다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에스겔 41장은 성전 바깥과 내면 모두를 다 본격적으로 측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41장부터 보면 측량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문벽을 측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께가 여섯 척.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척, 여섯 척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 한 규빗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척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섯 척으로 더 크게 지는데, 문벽 자체가 여섯 척이라고 그러면, 문벽 자체가 거의 이제 3미터가 넘는 아주 두꺼운 벽으로, 성전벽. 그러니까 튼튼한 벽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두께도 여섯 척, 저쪽 두께도 여섯 척. 그리고 그 문 통로의 너비,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통로가 있는데 통로의 넓이는 열 척이다. 그리고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 이게 이제 성소의 사이즈입니다. 열 척, 다섯 척. 그리고 그 너비가 스무 척, 그 안에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까 두께가 두 척이고 통로가 여섯 척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한다 그러죠. 이 내전이라는 건 성전 안에 있는 안쪽의 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전 안쪽의 벽을 측량하는 이 안쪽의 전을 뭐라 그러냐?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측량하는데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처소를 누가 들어가냐면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빛나는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하늘의 천사가 들어가죠. 근데 에스겔은 그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는 게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왜 아직 열리지 않았느냐?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바로 위에 7절에 1년에 한 번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를 갖고 겨우 한번 들어갈 뿐이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었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에스겔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 길이 언제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열리게 됩니다. 그 밑에 9장 12절 보시면 히브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나중에 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도 결국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직접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측량하는 장면을 옆에서 볼 뿐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5절에 가니까 성전의 벽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은요, 여기 벽을 측량하고 문설주를 측량하고 입구 너비는 10규빗, 성소의 길이는 40규빗, 20규빗 이렇게 되고 지성소는 20규빗과 20규빗, 20척 이렇게 되죠. 4절에 20척, 너비 20척. 요거는 뭐냐면 4절에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 넓이로 하면 정사각형이고 20척, 20척에 20척. 이게 이제 정방향, 가로, 세로, 높이가 딱,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정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 거대한 이제 이 지성소가 됩니다.
근데 이 지성

성소, 하나님이 회복시킬 이 새로운 성전이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또 가면 거대한 온 세상의 지성소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면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생기는데 이 예루살렘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러죠. 자, 그 성이 나중에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수입니다. 왜냐하면 12,000 스타디온 하면 한 스타디온이 192m거든요. 이거를 12,000을 더하면 한 2,300km 정도가 됩니다. 2,300km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한 나라, 제국, 온 세상을 정복했던 이 로마 제국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제국이 정복했던 모든 영토의 길이를 총 합치면 이제 12,000 스타디온이 되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 이거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친히 함께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지성소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지성소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 생기는 지성소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지성소가 될 때는 온 세상이 더 이상 성소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그분을 보며 살게 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성전의 벽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이 높이 있죠. 그래서 성전을 두르는 사방면에 골방들이 쭉 있는데 6절에 골방이 3층이죠. 골방 위에 골방. 그래서 골방이 3면에 이렇게 있는데 모두 30개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 성전 벽으로 붙어서 성전 벽에 붙어서 성전 벽에 옆으로 쫙 이 내실이 있는데 이게 가로 10개 그다음에 벽 쪽으로 10개 30개가 쫙 붙어 있다고 그러죠. 30개가 있는데 여기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않았다. 자, 이 말은 뭐냐? 성전 안, 그러니까 이거 지성소거든요. 이 성전 안 여기는 절대 그 무엇으로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침범 불가. 그리고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게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벽 안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성전에서 이제 서쪽으로 뜰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끝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성전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끝에가 지성소가 있는 거죠. 동쪽으로 들어갈 때는 성소가 있고 자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뜰이 있다는 겁니다. 뜰. 이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성전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장식 건물들이죠. 이 안에 너비가 70척, 길이는 90척,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 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곳이 그냥 공개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지성소를 둘러싸고 봉쇄가 되어 있는 지성소로 함부로 넘어가거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6절 끝까지를 쭉 보면,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그 안에 새겨진 성전 장

0: 또 그리고 기둥, 그리고 이 벽, 이곳에 새겨진 장식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그룹은 케룹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천사,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자라는 종려나무죠. 종려주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수 같이 생긴 그런 나무들,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번갈아서 조각이 되고, 성소의 온 벽을 두르게 됩니다. 그룹 하나에 종려나무 하나, 천사의 모습과 종려나무 모습 하나를 쭉 둘러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종려나무가 가득한. 근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문통로 위에까지,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세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득하고 종려나무가 가득한 이곳, 이게 일종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그룹들이 사실 이 성전 문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화염검을 갖고 입구를 지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5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이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그룹들, 그죠?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러 그룹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닌, 여러 그룹들을 여기에 다 새기고 적어 있는 이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22절에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 길이는 두 척, 모퉁이와 옆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문들에 대한 이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러한 자세한 이제 설명, 측량하는 것이 이제 42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장차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예수님 때 다시 세워졌느냐? 실질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과 유사하게 본떠서 만든 게 이제 헤롯이 시도를 하긴 했죠. 헤롯이 세운 성전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크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남아있는 성전의 흔적들은 이 헤롯 때 어마어마하게 증축했던 이 흔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에스겔 41장에서 힌트를 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의 어마어마한 이 상세한 그림들을 여기서부터 48장까지 보여주시는데, 이걸 언제 보여주시느냐? 포로기에, 그리고 제일 절망스럽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이 있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두운 그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핵심은 뭐냐?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였는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 내용 중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고 나무 제단만 보이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천사는 이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를 지성소에서 뿐 아니라 성소에서도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시는 설교자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요즘에도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주시고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적용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꺼이 감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치밀하게 개입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내 삶의 디자이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오늘도 더위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에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길,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걸 정확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찬양의 심포니,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내가 오를지도 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를지도 몰라. 생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았어.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폐기된 존재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널브러져 있는 편이 나.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너무 때를 놓쳐 기회가 없겠지.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이상은 잭 스와인의 스펄전의 우울증이라는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약관 19살 때부터 런던의 대형교회 설교자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22살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우울이 그의 영혼을 뒤덮고 몇 주, 몇 달 지속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울과 낙심의 수렁 속에서 종종 허우적거렸지만 그것을 믿음의 실패

0: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깊은 우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배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시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을 영혼의 약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우울해야 합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강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자신의 자기 모순에 대해 도전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당신이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오. 또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단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비록 요동할지라도 자기 모순에 빠질지라도 나의 예수님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만입인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자아를 주인으로 모셨던 시간들을 회개하고요. 다시금 성령님께 간구하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리며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함께 찬양하시고요.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8.15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오늘 여유롭게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밀어놓은 책 한 권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서점에 가보면 자기 위로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마라 등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 한 몸이라도 추스르고 살자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책들이 많죠. 물론 그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준비된 첫 곡입니다. 축복하노라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 주문이 아닌 대화.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국제 기독교 자선단체 티어펀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크리스천 중 꾸준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20%라고 합니다. 이 중 57%는 힘든 일을 겪을 때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에서 49%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기도를 열려라 참깨처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말하는 과정만큼 듣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을 도망다닌 뒤에야 왕이 됐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던 주님의 응답에 바울은 오히려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올바른 기도의 목적을 배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지신 목자, 에바다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음성 외에는 강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본문으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신약성경에서요, 복음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한 본문이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꽃송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그 꽃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은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작된 출발점이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 최초의 복음,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요 신학자들은 최초의 복음, 복음의 근원이고 시작이다 라는 뜻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하십시오. 원시복음이기 때문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돌보라고 피조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저들이 시달리면서 자기 정체성,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실 때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탓을 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며 탓을 했는데요. 그런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이 부부 사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신자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탓이 아니라 뜻을 찾아야 한다, 탓에서 뜻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여러분 아담은요 그 순간에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간이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은혜와 충만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이 이제는 사람이 힘들게 경작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간과 창조 세계 간의 이 관계가 또한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져 버렸고 이제 곧 마주할 그 땅의 저주 앞에서 저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면서 먼저 저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죄 가운데로 빠뜨린 뱀, 즉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그 저주를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거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과 타인을 향한 원망과 탓이 저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인간의 순종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언약. 예,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면서 동시에 은혜 언약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신데도 우리 하나님은 기어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저들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제품 만들듯이 인간을 찍어내시고 불량품 나오면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 공장장과 같은 분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공장장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장장 같은 분이 아니시라 아담과 하와의 참 아버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에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복음과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분장한 이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여자인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여자와의 관계, 즉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두 관계가 동역과 또 동업과 또 범죄를 모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둘을 나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행간 안에는 내가 나의 백성들을 그 원수로부터 지킬 것이고 내 백성들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원수인 사탄의 백성들과 싸우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인데요. 제라 이 단어는 자손, 후손의 뜻도 있지만 씨, 씨앗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제라라는 단어는 단수면서 집합명사입니다. 단수지만 집합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시면 그 패밀리와 팀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단어 자체는 이 패밀리, 팀, 이 단어 자체는 단수지만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선수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 그게 패밀리고 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손, 이 제라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이 제라, 이 집합적인 의미로 보면 이 뱀의 후손은요, 사단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그 뱀의 후손들 중에서도 아벨을 죽인 가인을 이 뱀의 후손들 중 대표적인 사람, 이 뱀의 후손들의 시조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또 누굴까요? 이 후손을 집합적 의미로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 이 뱀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을 단수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단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세요. 앞서 제가 이 후손, 제라라는 단어는 자손, 후손의 뜻도 있지만 씨앗이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후손도 제라하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씨도 제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약속들은, 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에게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뱀의 후손과 원수인 여자의 후손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 아브라함의 씨도 그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하반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과 사탄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 동시에 예수님도 머리는 아니지만 뱀에게 발꿈치를 내어주신 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가 프랑스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유럽이 그러하듯 이 스트라스부르도요, 그 도시 한복판에 저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당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설치해 놨는데요. 다른 성당들과 같이 그냥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저 사진처럼 그 십자가가 해골, 즉 죽음의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저 십자가를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팔레스타인에, 아니 온 세상에 그 수많은 언덕 중에서도 어느 언덕이 세워졌습니까? 갈보리 언덕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갈보리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캘버리, 바로 해골, 즉 죽음과 사망을 뜻해요. 그리고 이 캘버리, 이 갈보리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사건임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에요? 해골의 급소인 그 정수리, 죽음의 정수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꽂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인데요, 이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록 뱀의 후손이요 사탄의 후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몰라보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뒤꿈치가 물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죽음과 사망의 그 언덕 위에 그 십자가를 꽂으심으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원시복음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언한 원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초의 복음인 오늘 본문은 만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통로로, 어떤 계보로, 어떤 길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여러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된 사라의 닫힌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기어이 이삭을 출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서 이삭의 쌍둥이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서 싸웠다는 얘기는 이거 왜 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그 언약의 후손과 죄악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의 후손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이 에서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굉장히 엄하고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네가 형해라 내가 동생할게 라고 한 이 야곱의 행동은 물론 여러분 정상적이진 않지만 얼마든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에서를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망령된 자란 말

말은요, 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나 영적 가치를 전혀 모른 채 오직 육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을 뜻해요. 망령된 자가요. 사탄의 유혹에 속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최초의 언약을 경시하고 하찮게 여겨 그것을 쉽게 내어던졌던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만물이 인간의 죄로 망가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에서가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우습게 여기고 외면한 채 자기 욕망대로 살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엄하고 엄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자녀들 중 첫째, 둘째, 셋째가 루벤과 시몬과 레위인데요,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자기 가문을 왜 부르셨는지 망각하다가 이들은요 이 영적인 장자권을 박탈당해버립니다. 첫째가 박탈당하니 둘째에게 갔는데 둘째도 박탈당하고 둘째가 박탈당하니 셋째에게 갔는데 다 박탈당해버렸어요. 이들이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고요 놀라운 축복을 받죠.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유다에 대한 축복은요 단순히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게 잘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축복이요 구속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저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그 유다가 다말을 통해 얻은 쌍둥이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그 쌍둥이 자녀 이름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대단하신 건데 그 쌍둥이 형제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먼저 나오던 세라가 나오다 말고 이 베레스가 먼저 태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를 왜 또 기록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요 이 베레스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베레스의 족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이 그의 이름들만 언급해 놓고 그 이후에 그 족보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모세오경 통틀어봐도 베레스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적을 감출 것 같던 이 유다의 족보, 이 베레스의 족보가 어디서 다시 나옵니까?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족보가 이어져요. 룻기 4장 18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를 지나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약속하신 다윗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족보가.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요 한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의 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 멈추지 않고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그런 성경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이후 선지자들은 다윗의 집에서 나올 그 의로운 가지, 평강의 왕, 고난받는 종을 계속해서 예언하며 기다렸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의 문을 열자마자, 신약성경을 열자마자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 또한 문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1장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래요. 선지자를 소개할 때도 그렇고 누구의 아들이 이 사람이다.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두 말씀 모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첫 이적을 나타내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보시면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또한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또 이때도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보통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구나이, 당시 여성들을 높여 부르는 공손한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다가 첫 표적을 보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고,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른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이 장면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요, 동시에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탄은요, 뱀의 후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들을 충동시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 이 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려 이 땅에 오셨지만 헤롯 왕은 그 길을 막으려 했고요, 광야에서의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저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치셨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외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모두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뱀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그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했고 지금도 뱀의 후손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며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원수들과 싸우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그 뱀과 그 뱀의 후손들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내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

0: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충진교회, 우리 충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73-5209번, 054-273-5209 포항 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주보혈 감리교회 유재홍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태극기 개양하셨나요? 지난 토요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인 광복절이었는데요. 많은 가정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조국을 위해 피 흘린 순국선열의 희생과 애국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떠올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도행전 1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해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죠.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를 피하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굶주림을 면케 해줬음에도 순간의 불편함으로 그 은혜를 잊고 감사를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아침.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평안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아멘. 81년 전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흘린 피로써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이 나라 대한민국. 그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 광복절을 기념하고 순국선열들의 그 값진 희생과 피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해요. 그럼 샬롬 모닝 루틴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전방에 힘찬 말씀 일발 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야!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이야,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외쳐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말씀의 은혜가 큽니다. 2열, 7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말씀 한번더 선포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야, 우리 방송 가족분들 오늘 이 아침도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6809님 오셨어요. 샬롬, 좋은 7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엔 새벽 기도회 다녀왔답니다. 라고요. 새벽 기도회의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보석PD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요. 우리 9507님도 와주셨고요. 7201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라 샬조아가 나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반가움이라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었고요. 오늘은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오늘이 7201님, 오늘 또 샬조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공휴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지만 이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왕왕 계실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들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요, 신청곡으로 나눠주세요. 우리 4420님도 오늘 함께 주고 계세요. 샬모닝, 크야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라고. 야, 우리 4420님, 형제님이 이렇게 속해 있는, 들어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찾고 있는데 어디 계신지 힌트를 주시면 제가 한번 단박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2312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 오늘도 함께하네요. 태극기 달았다가 개양했다가 비가 온다고 해서 내렸어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아멘, 아멘. 365일 태극기를 달고 있다고, 개양하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또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이 태극기가 오늘 더 가슴 뜨겁게 다가오네요. 우리 2312님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지만 광복의 그 뜨거움은 아직 이어지고 있답니다. 오늘 두 글자 출첵 제셔 광복으로 잡아봤는데 어떠세요? 우리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묵상하며 오늘은 두 글자 광복이라고 보내주세요. 광복절 대체 공휴일을 또 기념하면서 광복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시 받지 않을게요. 오늘은 두 글자 광복이고요.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 더불어 나눠주세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시죠.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올라팔론의 목소리입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저절이 2311님 광복 오늘의 출첵 제시어 두 글자 보내셨고요. 9507님께서도 광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420님 사진 한 번 더 보내주시면서 힌트를 주셨는데 이젠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해요. 8511님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아주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는 것은 어떠하실런지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요. 이미 그 광복의 빛,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돌려주신 줄, 되찾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또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해요.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많은 기도와 애씀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오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참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안 하니 조금 행복하네요. 히히. 아, 피디님은 출근하신 거군요. 외롭지 않게 출첵합니다 라고요. 아, 정말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 전혀 외롭지 않아요. 지금 진짜 행복해요. 오늘 아침 또 눈을 뜨고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서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기다려졌답니다. 우리 공무부사님 오늘 모처럼 좀 푹 쉬시고요.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기프티드 신청합니다. 우리 공무부사님 보내주셨는데 함께 듣고 올게요. 기프티드의 시간은 흐르고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심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서 꼭 아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답니다. 저자인 우리 최상훈 목사님은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이세요.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 성장상을 수상하셨고요.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순수해지고 정직해지는 시간이에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우리 저자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이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완전 추천하는 바입니다. 마치 그 저자 특강 같은 느낌이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특별히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 선착순 50분께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서 우리 50분께는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린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라고요? 맞아요. 바로 다음 주 수요일,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방송가 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요. 자, 또 한 번 전해드릴 아주 복된 행사가 있는데요. 이번엔 경주에서도 정말 뜨거운 찬양단 세미나가 열린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바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예요. 오는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경주남부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요, 사랑선교교회 우리 교육 목사님이시자 데이빗밴드 대표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전용수 목사님은 특별히 포항극동방송 영파워 크리스천을 진행하셨던 분으로도 유명하죠. 오는 8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남부교회에서 열리는 경주시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에 경주시 찬양단 세미나까지 여러분, 이 8월을 성령의 불로 더 핫하게 해줄 행사들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4420님, 광복이랑 어울리는 찬양 신청합니다. 예라머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남 땅과 포항 땅과 제주 땅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요. 은혜로운 찬양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뒷자리 우리 7201님, 광복으로 이행시를 아주 은혜롭게 멋지게 보내주셨는데요. 광복, 광대한 주님의 나라, 역사,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넘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광복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은 출첵제시어 광복 두 글자로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광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뒷자리 4420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예라모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뒷자리 2042님 아멘이라고 오늘 또 화답해 주셨고요. 우리 9507님께서요 와 광복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광 광야를 걸을 때에도 주님의 손 꼭 잡고 복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광야를 걸을지라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면 담대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9507님 멋지고 은혜로운 이행시 감사해요. 뒷자리 우리 4420님께서도 오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 우리 3924님께서 신청곡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데이빗밴드 전용수 목사님의 아가라는 신청곡 우리 애청자분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날에 있을 경주 남부교회에서 있을 그 행사를 또 진행해 주실 전용수 목사님의 찬양곡입니다. 아가 우리 함께 듣고 올게요.

0: 자, 알면 알수록 지혜롭게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보험 관련 지식들. 이 시간 손해사정사 우리 박경환 장로님과 함께하는 보험의 세계, 경제 세상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은 여행자 보험에 대해 나눠주신다고 해요.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 생활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름 휴가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번 휴가 계획의 여행지는 국내, 해외 어디로 잡으셨습니까?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점점 증가하여 2025년 11월까지 한해 한국인의 해외여행객 수가 약 2,433만으로 얼추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수가 해외를 다녀온 셈입니다. 해외여행객의 수요가 많은 만큼 해외여행으로 인한 문제점도 빈번한데, 그 중에서도 해외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로 몸에 큰 부담을 주거나 마지막 여행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 상담한 한 분은 가족 해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뇌출혈로 현지 병원에서 긴급 수술하게 되어 환자와 보호자 한 분만 현지 병원에 두고 나머지 가족들이 먼저 입국하여 추후 일정과 고액의 치료 비용을 걱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여행, 출장, 나들이 등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크게 국내 여행자 보험과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여행자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212억 6,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보험회사 추산 여행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174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 약 168만 건보다 3.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류 할증료가 올라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해외여행자 수가 늘어났으며, 30대를 중심으로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의 수요가 늘면서 항공기 지연, 수하물 보상 등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영향으로도 보입니다. 그럼 여행자 보험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이란 여행, 출장, 나들이 등 일상생활이 아닌 외출, 여가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의 신체 사고나 휴대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다양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보험 기간은 거주지 출발 시점부터 여행, 출장, 나들이 등 일상생활인 거주지 복귀 시까지 전 과정을 보장하는 소멸식 보험을 말하며, 여행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다고 하여도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며, 보험 사별로 비례 보상하여 실제 손해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국내 여행자 보험과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여행자 보험은 국내에서 여행하다가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보통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서 의료비에 대한 보장은 크지 않으나, 보통 여행 중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나 여행을 하다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그리고 여행 중에 물품이 손실되거나 멸실되어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자 보험은 해외 여행자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받는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0: 때문에 해외에서 다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위험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단순히 여행뿐 아니라 단기 체류, 장기 출장, 유학 등을 갈 때도 반드시 챙겨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국내 여행자 보험에 비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국내보다 해외가 위험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가입하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해외 여행자 보험의 담보 및 보상 내용 그리고 가입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걸어
1: 오늘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보험, 여행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들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D님 반칙 아닙니까? 너무 좋은 목소리로 방송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행복합니다.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좋은 의미 괄호 닫고. 아, 우리 4420님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센스 넘치는 문자 보내주시다니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 새로운 한 주도 말씀과 찬양의 떡을 함께 나누며 시작하니 참 충만합니다. 주님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라며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길을 걸은 지난 날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광야 길을 기억하려면 첫째,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고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선포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떤가요? 또 똑같은 이야기네 하면서 귀를 막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하면 그 말이 자녀의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은 금세 마르고 파리해져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는 네 가지 결과와 직결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이자 번성의 비결입니다. 과거에 제가 수요 큐티 모임을 인도할 때 평소 모임에 꼬박꼬박 나오시던 분들도 자녀의 입시철만 되면 옆에서 하던 입시생 기도 모임에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모습이 저마다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말씀대로 차지하고 번성함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잔소리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귀찮게 여겨지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광야길을 기억하려면 둘째,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씩 왜 나에게 이런 고단한 광야길이 찾아왔지? 하며 절망하곤 해요. 물론 욥이 겪은 것처럼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요.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내 죄와 교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나를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슬픈 기억, 상처받은 기억에 한탄하지만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어서 광야의 기억은 감사가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있어야 할 일이었음을 깨달을 때 광야의 기억은 원망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3절 말씀처럼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절한 광

0: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과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호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더 화려하고 좋은 의복만을 원하기에 슬퍼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기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 불평만 하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징계하시는 사건이 5절에서 보듯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주를 경외함으로 엎드리면 결국 7절 말씀처럼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광야는 어디인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의복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의복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같은 타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돌보시며 말씀 공동체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만 잘 드리면 세상에서 번성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릴 적 손가락이 잘리는 고난으로 학창 시절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니 진로가 걱정되었지요. 그래서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채우려고 해외로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새벽에는 마트 청소, 낮에는 식당 허드렛 일,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해야 했어요. 저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부지런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 공고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내 힘으로 개척하려 한 교만이 보이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 같은 말씀이 들렸어요. 이후 오페라하우스의 화려함과 해안가의 멋진 저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한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 백발의 노인들만 가득한 현지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어느 곳이 진정 아름다운 땅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비록 야망을 이루려던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헐벗지도 줄이지도 않게 돌봐주셔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취직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신결혼 까지 했어요. 또 17년간 한 직장에 근무하며 지방에서도 일해보고 쫓겨날 뻔한 고비도 겪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요. 직장 고난으로 제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보게 하시고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땅인 말씀 공동체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의 적용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직장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라고 해요. 아름다운 땅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환경이 갑자기 화려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교만과 불신이 깨지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자족의 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돌멩이처럼 널린 내 인생의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되면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철과 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어 옥토를 누릴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옥토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배부름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거친 광야를 만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풍요함에 이르러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목이 곧고 완악한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사모하면서도 저희를 살리려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잔소리로 여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질병과 물질의 연단, 인간관계의 고난 가운데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징계였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저의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철과 동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 안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0: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침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직 어부,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날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설교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날에 5,000명도 넘는 사람이 그 설교 가운데 통회하며 돌아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의 아들 메시아, 그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으나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겠다는 강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의 설교를 들었던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말로써 이 죄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그들에게 양이나 소를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는 다른 대가로서 치르는 방법을 말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회개와 그 회개한 신앙을 증명하는 것으로 침례받을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신앙의 변화 가운데 요구했던 실제가 나옵니다. 이 실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에서 정말 죄를 용서받기 원했다면 그 심령 가운데는 참된 회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회개는 단지 심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침례에 참여하라고 말했던 이것은 그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외적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의식은 신앙의 변화 가운데 요구됐던,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실제적인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 그들은 마음으로도 회개할 뿐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가졌던 겁니다. 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 물론 그 개인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라고 그냥 혼자 가둬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거든 나는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공표하고 새로운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변화된 신자에게 침례의식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즉 침례라고 하는 이 과정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할 때 그 심적인 회개와 함께 또한 침례에 참여하라고 권했던 겁니다. 침례교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요, 아무에게나 침례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삶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침례받을 것을 권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이 와서 저도 침례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게 물어보면 제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주님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옛사람 죄에 빠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즉 이게 확인될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에게 침례의 예식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침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사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의 하나의 과정, 상징의 모습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6장은 죄와 은혜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상황 가운데 시작합니다. 즉 이전까지 죄의 그늘,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면 어떠한 삶으로 그들은 살아가야 하는가, 변화된 삶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러냐? 앞에 로마서 5장에서 치열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벗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6장의 이 시작은 죄와 은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들어온 신자, 특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죄의 상황에서 벗어나려 할 때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 이 죄의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은혜로 인하여서 이 죄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았다면 더 이상 죄의 상황에 멈추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그늘 안에서 신음하며 사망의 길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죄의 상황의 약함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발견한 이상 더 이상은 죄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상황에 멈추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대로 죄를 범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뭐냐? 죄의 상황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때로는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은혜 압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삶에서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죄에 매여 있으면 은혜 아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얻었다면 지난날의 옛것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교리적으로 예정을 알고 칭의를 알고 이런 말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정과 어떤 칭의, 구원의 교리를 알았다면 삶의 자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구원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정과 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가짜 은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진 거냐면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고 악한 길을 행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죄의 문제가 부딪히고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냐? 예전에 주님을 모를 때는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이후에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범하면 아차 싶은 겁니다. 아 잘못했구나. 아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약함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죠. 즉 여러분 이전까지 죄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우는 삶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에 관하여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죽은 하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이걸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냐?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어요. 언제부터 그러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때로부터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기

있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이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죄에 대하여 죽은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이는 거듭난 신자의 영적 상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늘 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는 어떠냐? 죄와 사망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패배하고 물러가 버린, 이제는 우리는 거기 멈춰진 자가 아니라 죄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 대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이미 구원 얻은 그들에 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 죄에 대하여 죽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리를 오늘 침례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 이 상황으로서 전과 후를 비교하는 이 놀라운 영적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침례의 상황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전에 그 죄는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가는 그 침례 의식의 중요성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이 침례라고 하는 말, 장로교단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이 좀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성경의 어원을 좀 보시면 이 헬라어 성경의 침례를 뭐라고 표현냐? 바피조라고 표현합니다. 바피조. 또 영어 성경조차도 이 침례를 baptism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 다 무슨 뜻이냐? 물에 완전히 잠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지금 침례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세례라고 하는 표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 선교 초기에 한국에 먼저 들어왔던 여러 장로교단의 선교사들과 또 감리교단의 선교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그 교단에서 행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표기를 공통으로 하기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읽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그걸 읽을 때 때로는 이 성경 본문이 주는 의미적인 것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세례라는 말로서는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이미지와 이 글이 이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는 이 본문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만 그런 거냐?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개의 본문들은 침례라고 읽어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오늘 이 본문 외에 제가 여러 곳 있습니다만 한 군데만 좀 찾아서 확인해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침례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장사되었다,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세례의식을 가지고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세례받는 사람들 거기에 물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얹으면서 예,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일어났습니다 말하면 원래 일어나 있는데 잠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장사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본문을 또 골로새서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침례의식을 바라보듯이 연상하고 썼던 거예요. 그러한 것을 담아내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것의 장사됨의 상징으로서 들어가고 또한 다시 일어서는 이 부활의 상징으로 일어서는 것을 그 보고 또한 경험하고 또 연상함으로써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이 침례의 이미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침례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 집에서도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오면 그건 침례되는 건 아닙니다. 침례는 뭐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한 것처럼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지원한 분들 제가 교육을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당신의 주님 되십니까?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신앙으로 나왔습니까? 라고 확인이 돼야 침례에 참여할 기본적인 자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침례의 의미를 다 깨닫고 아 그래서 나는 침례받기 원합니다라고 신청할 때 침례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침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은 침례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침례에 참여한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즉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받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침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그것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 그의 죽으심에 우리도 참여하는 의식으로서 바로 이 침례의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죄인으로 죽습니다. 나는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죄인 된 자는 그렇게 죽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물어봅니다.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럼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만납니다.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침례의식 가운데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와 함께 연합하여 나는 이 죄의 상황으로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롭게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침례의식은 아주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회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나는 죽었으며 나는 주와 함께 다시 삽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은 바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았고 또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십자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침례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근데 여기 말하는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물에 잠길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여기 장사된다라고 하는 말의 이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옛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따라왔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옛사람과의 종식, 옛사람과의 그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의 의식인 겁니다. 즉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침례를 통해서 나도 확인하고 모든 회중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 침례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전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식은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침례의식에 참여한 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받고 나와서 나 새롭게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은 뭘 요구하느냐?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 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 예

예수 안에 새로운 출발을 이 말하는 이 침례의 상황, 즉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침례에 참여하며 새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으로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있지 않고 혹은 이전의 불법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 멀리 있는 천국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새 생명은 저기서만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새롭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아, 천국 가서 잘할 거야, 천국에 가면 다 달라질 거야, 이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지금 현재 주와 동행하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장래를 말할 뿐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이 새로운 삶, 오늘 이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보다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의로움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는 새사람, 부활의 새로운 사람으로 나왔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확정하는 말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미 침례 가운데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경험,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침례 가운데 물 속에서 일어나올 때, 아,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살았다라고 아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장차 우리도 주의 이 부활에 참여하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이 이끌어가는 새 생명의 삶, 이 부활의 신앙에 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 참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고백할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삶의 자리도 주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가 이 침례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가톨릭같이 침례 의식으로서 뭔가 죄는 다 씻어지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이상합니다. 언제 구원됐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구원된 겁니다. 다만 침례 의식을 통해서 그 구원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됨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나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 그렇게 나타내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회중 앞에 자기의 신행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식은 오늘 내 옛사람은 지나고 나는 새롭게 되었으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침례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전의 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죽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는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정, 이 매개의 과정으로 씀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제가 볼 때 대략 한
80% 이상이 거의 침례받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의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

0: 지키시게 하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나는 침례교회 다녀, 나는 침례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나는 침례받은 신앙의 모습, 성도의 삶으로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침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침례받은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침례받게 한 삶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한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안에 이 복된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 삶을 주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즉시로 우리를 딱 붙잡아다가 천국으로 옮겨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분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 삶의 여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또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은 저 하늘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으로, 나는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똑같이 삶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이미 천국의 기쁨, 천국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생각하기는 여기서는 대충 살아도 저기 가면 천국 가면 다 알아서 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십시오. 연습을 잘해야 실제도 잘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 보면 연습 안 한 선수는 실전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정말 만 시간을 했기 때문에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하나도 안 하고 여기서 마음대로 살고 여기서 정말 지옥 갈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들어가라고 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이 어떻게 말합니까? 부끄러워서 못 들어간답니다. 누더기같이 하나님 안에 세마포의 예복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정말 침례받는 신앙의 이 고백과 온 이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준비된 자가 여기서 주와 함께 동행했기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 예수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침례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들을 말하면서 오늘 나는 주님 안에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침례의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미 침례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으로 택하여 세우는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죽음에서 살아났으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자랑스러운 침례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침례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 그들은 물에 잠길 때에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는 그 기쁨에 또 감사에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침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 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 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